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림의룬 가수의 노래입니다. 북경 동화.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리건 가수가 부른 풍경을 안고 온 그녀 보내드립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을 종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아직 나는 너를 못 잊어.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아버지의 노래.
2: 애동이니호 아홉다 오르들 아홉 자고드 노트에 친 조소고기 인주로 정할 알스 두시 조호스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네, 이번 순서에 보내드릴 노래는 까자우족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섬서성 고고연구원과 보계 선진능문박물관, 보계시 고고연구소가 함께 전개한 진공1호 대묘 부장 거마갱 2016년도 고고학 발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진공1호 대묘 거마갱의 다섯 번째 고고학 발굴입니다. 이번 발굴은 국가문물국의 심사 비준을 받았으며 발굴 면적은 500평방미터입니다. 진공1호 대묘 부장 거마갱은 진공1호 대묘의 부장갱으로 197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부장 거마갱 길이는 87.6m, 너비는 20m, 깊이는 14.5m에 달하고 평면은 블록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2003년 국가문물국의 비준을 받아 섬서성 고고연구원이 거마갱에 대해 초보적인 발굴을 진행했으며 발굴 깊이는 9m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보호 조치가 부족해 고고 발굴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2021년, 2023년 관계부문은 거마갱에 대해 3개 연도의 고고 발굴을 진행했으며 발굴 면적이 2000평방미터에 달하고 발굴 깊이는 2.5 내지 6.5m에 달했습니다. 총 330여 개 도굴이 정리되었으며 금, 동, 옥, 골질 기물, 그리고 대량의 동물뼈, 소량의 인골, 철피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당면까지 총 600여 점의 다양한 기물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금기는 20여 점으로 호랑이, 방포, 밧줄 매듭, 잎새, 수리바퀴 장식, 금새, 관 모양의 장식 등이 있습니다. 진공1호 대묘 거마갱은 진나라 거마제도와 거마구조, 장례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실물자료를 제공해 높은 연구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거마갱 고고학 발굴 지역은 박물관에 개방된 관람 장소로 관객들은 참관을 통해 고고학 작업에 대해 더 많이 료해하고

0: 과학에 대한 민중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대중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내외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32부 현대중앙은행 제도의 근설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악양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안유성 지질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수상자 명단에서 성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왕경찰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문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도해 보고 학습 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32부 현대중앙은행 제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포치입니다. 현대중앙은행 제도란 중앙은행이 화폐가치의 안정, 충분한 취업, 금융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등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계 실시하는 현대화 화폐정책체제, 금융기반시설서비스체계, 시스템적 금융위험예방통제체계와 국제금융조율협력관리기제의 통합을 말합니다. 현대중앙은행제도 건설의 의의, 내용과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 중요한 개혁을 실천하는 데 유리합니다. 첫째, 신시대의 현대금융체계를 구축하는 데서의 중요한 임무는 현대중앙은행제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대중앙은행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현대국가거시경제의 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대신용화폐체계 하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잘 관리하기만 한다면 자원배치에서 화폐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휘시킬 수 있으며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화폐의 초과 발행으로 인해 통화팽창이나 자산 거품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용수축이 발생하거나 지어는 경제 금융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하여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질적인 성장 단계로의 전환을 실현했으며 발전 방식을 전환시키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관건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중요한 버팀목으로 경제 전환 및 고도화를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통화팽창 또는 통화긴축 및 시스템적 금융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국제금융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제도는 정세와 실천의 변화에 근거하여 정부 자금 조달, 화폐 관리로부터 시작해 점차 화폐와 금리 조절을 통해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거나 충분한 취업에 중시를 돌리거나 금융 안정과 국제 조율 및 협력에 주목하는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조절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보강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을 배경으로 한 우리는 중국의 국정에 입각하여 현대중앙은행 제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중앙은행 제도의 발전 추세와 경제금융정세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현대금융정책체계의 서비스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첫째로, 현대통화정책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통화정책은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을 선차적인 목표로 삼되 충분한 취업에 더욱 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시장화 방식으로 은행체계의 화폐 창조 행위에 대한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자산 대차 대조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해야 하며 독립적인 중앙은행 재무예산 관리 제도를 실행하여 재정 적자의 화폐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금융 기반 시설은 중앙은행이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금융업종 통합체계, 돈세탁 방지 및 금융시장 등록과 위탁관리, 청산과 결제, 지불, 신용조회 등 금융기반시설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통해 경내외 각종 금융기반시설의 상호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스템적 금융위험 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사전, 사중, 사후의 전 과정에서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예방통제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履행해야 합니다. 거시건전성관리체계를 완비하여 금융감독관리조율기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중대한 금융위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숙히 추궁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넷째로, 국제금융조율협력관리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제통화체계 및 금융감독관리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의 쌍방향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중대한 임무입니다. 첫째로, 통화 공급 조정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은행 화폐 창조 예설의 유동성, 자본과 금리를 제약하는 중앙은행 조절 장기 효과 기제를 보완함으로써 통화 공급량과 사회 용자 규모의 성장률이 잠재적인 산출을 반영하는 국내 총생산의 명목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대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화정책 실행의 법칙성과 투명도를 강화하고 제도화된 통화정책 소통기제를 구축해 시장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체제와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교차 주기 정책을 잘 설계하여 현대화된 통화 관리로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경려가 따르는 기제를 도입하고 구조성 통화 정책 수단을 혁신하며 금융기구와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국민경제의 중점 분야와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고 금융이 실물 경제에 전달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현대 금융기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에 따라 고도의 적응성, 경쟁력, 포괄성을 띈 현대 금융기구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회사 지배구조 강화를 핵심으로 국유 상업은행 개혁을 심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야 합니다. 중소은행과 농촌신용합작사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여 각종 은행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은행체계와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정책성 금융을 개혁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넷째로, 금융의 쌍방향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금융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데 참여하고 국제금융규칙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원화되고 안정적인 국제통화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금융위험 예방, 조기경보, 대처, 문책제도와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금융안전을 수호하여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중앙은행 제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위대한 당.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악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49번째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악양입니다. 명산과 유명한 하천, 건물, 문장, 묘미를 한 몸에 아는 악양은 내외의 이름이 자잔 악양루와 푸른 물이 찰랑이는 동정호, 푸른 군산이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자랑합니다. 옛적의 파릉, 악두라 불린 악양은 호남의 동북부에 위치했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악양의 지세는 동정호를 따라 계단식으로 낮아지며 동쪽은 구릉이고 서쪽은 벌판입니다. 2500여 년의 유관료 역사를 자랑하는 악양은 예로부터 호북의 가문이라 불렀습니다. 상나라 때 악양은 고대 중국의 한 부족인 상묘의 집거지였고 춘추 시기에는 조나라에 속했습니다. 두 나라 때인 기원전 505년 성을 쌓기 시작해 현재 악양성의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동종호, 남호, 파초호, 동풍호, 송양호 등 165개의 호수와 장강, 신장하, 상강, 명다강 등 265갈래의 하천을 거느린 악양은 물길이 얼기설기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북쪽으로 장강과 연결된 동정호는 중국 제2의 담수호로 800리 동정이라 불립니다. 호수 밖에 호수가 있고 호수 속에 솜이 있는 동정호는 가까이에서 보나 멀리에서 보나 초나 초동 1년 4계절 모두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소상 8경 중 갈호수의 달밝은 평호 추월과 더러우는 옷을 말하는 원포기범, 백사장이 내린 기록의 경관인 평사라간, 오촌에 비낀 옥양을 말하는 오촌석조 등 네 가지 경관이 모두 동정호의 명물입니다. 동정호는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문 경관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호수의 기슭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푸른 녹음 속에서 눈부신 금빛을 뿌리는 고건물 악양루가 바로 그 대표입니다. 악양성 서북쪽의 언덕에 세워진 뒤에 악양성을 두고 동정호를 내려다보는 악양루는 강서남창의 등왕가, 호북무창의 황항루와 함께 강남의 3대 명루라 불립니다. 동정호를 굽어보고 저 멀리 군산을 바라보며 북쪽으로 무산과 연결된 악양루는 예로부터 동정은 이 세상에서 첫째 가는 물이고 악양은 이 세상에서 첫째 가는 루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악양루는 원래 삼국시기 오나라 장군 노숙의 열병대라고 전해집니다. 그 뒤에 적군을 감시하는 초소가 되었다가 당나라 때 악양루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나라 시인들은 리백과 두보, 맹호연, 한유, 류우소, 백거이, 리상은, 북송 시기의 문인들인 구양수, 황정견, 남송 시기 학자들인 장효상, 류교 등이 모두 악양루에 올라 경치를 감상했으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1044년

또 내기둥 3층, 건뚝들린 지붕, 순 원목 등의 특징을 지닌 악양루의 건축 예술은 완벽하고 훌륭합니다. 지붕에는 모두 노란색의 기와를 얹었는데 날아갈 듯 들린 내기둥은 룡과 봉황으로 장식해 멀리에서 악양루를 바라보면 마치 머리를 높이 쳐들고 꼬리를 치켜든 룡과 봉황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듯합니다. 3층으로 된 지붕 중 3층의 지붕은 고대 장군의 토구와 흡사합니다. 이런 모양의 지붕은 중국의 고대 건물에서 아주 보기 드뭅니다. 또 쉐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악양루는 료학과 미학, 건축학, 공법학 등 분야의 놀라운 성과와 중국 고건물의 독특한 품격을 잘 보여줍니다. 악양루에 올라 저 멀리 바라보면 동종호의 은빛 물결에 하얀 톱배가 점점 수를 놓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푸른 파도 설레는 동종호 수면에 작은 섬 하나가 보일 듯 말 듯한데 그 섬이 바로 곤산입니다. 동종호의 무를 사이두고 악양루와 마주하며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하는 곤산은 일명 상산이나 동종산이라고도 하는데 크고 작은 72개의 산봉우리로 구성되었습니다. 당나라 신 료우석은 하늘과 호수 상해의 푸른색이 어우러져 온통 한 가지 푸른 빛으로 끝없이 펼쳐진 동종호를 하얀 언쟁반에 비유하고 수려한 곤산은 그 언쟁반에 담긴 총라에 비유했습니다. 곤산은 작지만 산의 명승고죽이 즐비하고 산에 깃든 신화와 전설은 더욱 많습니다. 상고시대의 동종호에는 솜이 없어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을 때면 어디 기댈 곳이 없는 배들이 늘 파도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동종호에서 살던 72명의 소라 처녀가 인간을 동정해 아픔을 참고 각자 껍데기를 벗어 작은 섬으로 만든 다음 그 섬들을 하나로 모아 곤산을 형성했으며 오늘날 곤산의 72봉은 바로 72명의 소라 처녀가 변한 것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곤산의 동정산이라는 명칭에는 이런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산의 하단에 100칸의 금당이 있고 그 방에 옥녀가 살아 상시로 금속 사죽을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산중에까지 울린다는 전설입니다. 후에 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내용이 이곳에 묻혔고 그 뒤 초나라 신 구론이 고가에서 그녀들을 상군과 상부인이라고 부르면서 군산 혹은 상산이라 개칭했다는 전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설은 아름다운 군산에 더 깊은 함의를 부여합니다. 고대 초문화와 백월 문화가 만난 악양에서는 수려한 경치와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며 풍부한 빛을 뿌립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 땅에서는 오질고 덕망 높은 인물들과 용호글이 많이 나고 그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도 길이 전해집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인이 바로 위대한 애국주의신 구른입니다. 가슴에 품은 리상이 실현되지 못하자 구르는 죽음으로 사악한 시력에 맞섰는데 그때 악양의 명라강을 생명의 종점으로 선택했으며 그로부터 밤낮으로 소리치며 동종호에 흘러드는 명라강은 비장한 영웅의 기계를 싣고 흘렀습니다. 애국신 구른을 기리기 위해 오늘날 영라시에는 굴자사가 세워져 있으며 중국의 4대 정통 명절 중의 하나인 단호의 전설도 바로 이 명라강에서 교훈합니다. 시송이라 불린 당나라 신 두보는 로후의 사천에서 배를 타고 동종호를 거쳐 이곳 악주에 이르러 아픈 몸을 끌고 굴자사를 참배했으며 악양루에 올라 그 유명한 등악양루를 썼습니다. 한자로 단 40글자뿐인 이 시에서 두보는 동종호와 악양루의 웅장함도 보여주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0: 오국 우민의 심경도 드러내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 밖에도 아양이는 삼국시기 오나라 장군인 노숙의 무덤과 동한 때의 유명한 장군인 주요의 아내이자 당대 민우였던 소교의 무덤도 있습니다. 노숙묘는 아양도에서 동쪽으로 500m 거리에 있는데 지금도 봉분이 봉긋하고 무덤 앞에는 오로궁 숙묘라고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노숙은 적벽 전투에서 손권과 류비가 동맹을 결성하게 하고 주요에게 계책을 내서 조조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사후 이곳에 묻힌 소교는 당나라 시인 두목과 북송 문인 소동파의 작품에서 수차 언급된 주인공입니다. 그로 인해 주요와 소교의 사랑 이야기는 미담으로 길이 전해지고 명나라 때부터 소교묘를 찾아 글을 남기는 문인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경사로운 로인절.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안유성 지질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유성 합비시 정무구의 백조 호반에 위치한 안유성 문화박물원 내에는 웅장한 기세와 독보적인 설계를 자랑하는 현대화 건물 안유성 지질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가 1급 박물관이며 안유성 자연자원 과학보급 교양의 핵심 진지로서 박물관은 두터운 지질자원과 풍부한 수장품, 첨단적인 전시기술로 지구 45억 년의 진화 서사시를 꿰놓아 안유성 지질 비밀을 해석하고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탐구하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유성 지질 박물관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 지질과학보급 사업의 성장 궤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전신은 1956년에 건설한 안유성 지질광산진열관이고 예터는 합비시 포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합비시의 4대 고대 모조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지질과학연구와 과학보급 수요가 부단히 승격되면서 2008년 신관이 공식 착공되고 2012년에 완공되었으며 2010년 제사진 국가 1급 박물관 명단에 입선되었습니다. 신관의 부지 면적은 약 90모에 달하고 총 건축 면적은 27,187평방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진열 면적이 16,902평방미터에 달해 국내 동류 박물관에서 진열 면적이 가장 큽니다. 박물관은 안유 고생물 화석 박물관, 안유성 고생물 화석 과학 연구소의 간판을 동시에 걸고 있습니다. 관내에 수장된 표본은 6만 8천 점이 넘으며 각이한 지질 시기의 고생물 화석, 광물암석, 보석과 옥석, 관상석 등 분야를 포함하고 그 중에는 국내외 보기 드문 희귀품이 적지 않습니다. 수장품은 안유 현지 지질 특색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회남 생물군, 소호 어룡 동물군, 환남 공룡 동물군 등 대표성 화석도 있고 귀주 해양 파충류 동물군, 려서 열아 생물군 등 국내외 유명한 화석 계류도 있으며 안유성 유일한 서군석 수장품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자연조화, 과학발전을 주제로 하고 우주, 지구, 생물, 인류, 자원, 핵심 전시 두선을 둘러싸며 6대 상설 전시청을 알심들여 포치했습니다. 전시청에 들어서면 먼저 무게가 5.7톤에 달하는 천연 수정볼을 볼 수 있습니다. 억만년 지질 작용을 받아 형성된 수정볼은 매우 투명하며 박물관의 지질 명함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켠의 한백옥 부조벽에는 지구 생명 진화에 웅장한 그림을 새겼습니다. 지구청은 지구 생명의 요람을 주제로 공면 LED 동태 지구 모형, 화산 분화 모의 장치, 지각 판상 운동 시연 시스템 등 현대화 진열 설비를 통해 지구 45.7억 년의 진화 과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생명진화청은 한보의 입체적인 생명서사시로 지질 연대를 맥락으로 38억 년 전의 원시 생명부터 캄브리아기 생명의 대폭발까지 해양생물의 상류, 척추동물의 골기, 공룡의 패권, 포유류의 번영, 그리고 인류의 출현까지 화석 표본과 장면 복원, 멀티미디어 시연을 통해 생명의 진화 과정을 완전하게 보여줬습니다. 공룡청은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전시청입니다. 전시청은 공룡의 세계를 주제로 하고 수십 개 공룡 골격 화석을 응집시켜 웅장한 기세를 자랑합니다. 그중 황산 서편의 황산룡 골격은 안유현지 공룡의 대표로 신장이 근 15m에 달하고 골격이 완전하며 안유지역 공룡동물군의 대표성 수장품입니다. 신장이 20여m에 달한 마문계룡 골격은 매우 긴 목으로 유명하여 중국 공룡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청에는 또 공룡알, 공룡발자국, 치아화석 등 소중한 표본이 전시되어 있으며 터치 장치와 공동 소리 모의 장비와 함께 관객들에게 선사시대 거대 짐승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물 암석청은 마치 대자연의 보석고 마냥 아름다운 돌을 주제로 하고 관상석과 보옥석 두 전시구로 나뉘어졌습니다. 전시청에는 령벽석, 태호석, 남아프리카 홍벽옥 등 특이한 모양의 관상석들이 응집되었고 형석, 청금석, 수정, 만호, 비취 등 다채로운 색채의 보옥석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물 결정체는 투명하고 눈이 부시며 관상석들은 디자인의 신비로운 솜씨를 자랑하여 지구 광물의 독특한 매력과 지질의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원환경청은 안위 지질자원 첨부에 입각해 광산자원, 토지자원, 수자원의 개발 활용과 생태환경보호에 주목하고 표본 전시, 데이터와 도표, 교류체험을 통해 안위 지질자원의 풍부성을 보여주고 자원을 아끼고 가정을 수호하자의 생태 리듬을 전달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경보호의식을 세웠습니다. 6대 상설 전시청 외에 박물관에는 또 4D 과학보급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구 탐험기, 공동제국 등 과학보급 영화로 관중들로 하여금 몰입식 체험 속에서 지질 지식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과학보급 교실은 정기적으로 화석 복구, 광물 표본 제작, 지질 과학보급 강좌 등 행사를 정기적으로 전개해 청소년들이 지질의 신비함을 탐구하고 과학 취미를 육성하는 두 번째 과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60여 년 내 지질 보물 수장, 지학 문명 전승, 과학 지식 보급, 과학 정신 선양의 초심 사명을 줄곧 지켜온 안위성 지질 박물관은 지질 과학 연구의 중요한 기지, 과학 보급 교육의 중요한 플랫폼, 더욱이는 안위 지질 문화를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생명진화의 비밀을 탐구하는 과학연구자든 자연과학을 열애하는 청소년이든 문화체험을 추구하는 일반 관중이든 모두 안위성 지질박물관에서 지구 이야기를 료해하고 지질 매력을 실감하며 과학의 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천사이니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수상자 명단에서 성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왕경찰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0: 지난 4월 27일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평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명단에는 특수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경찰관입니다. 이는 이번 명단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성명과 얼굴을 밝히지 못하는 수상자입니다. 왕경찰관은 운남성 림창시 광구 마약금지지대 마약단속대대 부대대장입니다. 경찰 생애 19년 내 그는 마약사건 213건을 수사해 해결하고 범죄 용의자 156명을 체포했으며 마약 밀매 조직 11개를 취재하고 각종 마약 13톤을 압수했으며 또 개인 2등공 2번, 3등공 2번, 장료 5번을 받았습니다. 시상대에 여러 번 올랐으나 얼굴을 공개한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일에 적응했습니다. 저만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마약 단속 경찰의 불문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왕 경찰관이 방금 경찰기에 종살되었습니다. 한번 행동해서 그는 마약 중독자의 가정 상황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집은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없었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8살의 딸의 눈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슴 아프게 하는 눈빛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약범을 한 명도 체포하면 가정 하나를 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 그는 처음으로 마약 단속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대원들과 마약범의 몸을 수색할 때 날카로운 비수가 옷을 사이두고 그를 향해 찔러왔습니다. 그는 마약범의 손목을 꼭 잡았고 마약범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2013년 경찰이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할 때 마약범은 운전하며 경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강제 정지당하자 마약범은 권총을 꺼내 결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왕 경찰관은 권총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장탄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최종 경찰은 마약 조직으로부터 필로폰 5.09kg을 노획했습니다. 2020년 6월 그는 대원들과 국외에 도살이는 마약 밀매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5개월 내 감시하고 추적하느라 그는 거의 집에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마약범이 경찰차에 압송되자 그는 그제서야 림치 주의부에서 갓 태어난 아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19년간 감시하고 체포하고 전전하며 추적하고 단서를 깊이 파는 것은 이미 그의 일상으로 됐고 부상당하고 위험에 직면하는 것도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번 체포 행동에서 왕 경찰관은 앞장서서 나섰는데 결사적으로 반응하는 용의자는 물건을 마구 잡고 그를 향해 던졌습니다. 용의자를 제압한 후 왕 경찰관은 자신이 부상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문이 제 뒤에 있고 형제들도 뒤에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됐습니다. 천만 민중들을 수호하려면 가족에게 빚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리해와 포용은 제가 전진하는 가장 큰 힘이자 가장 듬직한 뒷심입니다. 매번 왕 경찰관이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자 가족들은 전혀 묻지 않고 안전 주의해요. 집에는 우리가 있어요. 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오늘은 왕경찰관은 련 10여일 동안 주둔하고 집에 돌아온 후 소파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아들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을 잡은 아빠는 저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아빠 그림 그렸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그리지 말아야 하고 영혼 숨겨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왕경찰관은 그 당시 마음이 쓰리고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쓰린 부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온전한 가족 사진조차 없었던 것이고 따뜻한 부부는 나으린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 직업을 리해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의 가장 따뜻한 그리움이고 몸에 걸친 경찰복은 그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용왕 매진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매번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몇 가정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왕 경찰관의 사무실 서랍 속에 놓여진 노란 필기책에는 23명 희생한 전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속 표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헛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조국의 소남 변방에는 왕 경찰관처럼 자신을 숨기는 것에 습관된 경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명과 얼굴을 숨긴 채 마약 단속 일선에 생명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이 채 걷지 못한 마약 단속의 길, 우리가 계속하여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버텨야 합니다. 형제들이 헛되게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희생한 전우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경찰 종사 20년 내 왕경찰관은 마약 단속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사건을 얼마 해결하든 마약을 얼마 로혁하든 더 소중한 것은 완전한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약범이 존재하고 마약이 변경을 넘어오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약 단속인들의 사명이자 가장 정겨운 지킴입니다. 왕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 단속 용들의 이름과 얼굴은 비록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피와 생명으로 맞바꾼 안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원을 은닉한 모든 마약 단속 용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그들이 매번 출동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청산 소곡.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끝곡으로 꽃은 피리라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신흥의 에너지 체계를 다그쳐 건설해 에너지 안전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0: 리강 총리가 우즈베키스탄 총리를 접견 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미국 국회 참의원 대표단을 접견 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미국 국회 참의원 대표단을 접견 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에너지 보장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국가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신형 에너지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청결 에너지 개발 강도를 강화하며 청결 에너지 자원의 리용 수준을 격상시키고 에너지 안전의 탄성을 부단히 증강시킴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 에너지 판도에는 활기찬 친환경 에너지가 약동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153m의 풍력 턴빈 블레이드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62도의 전기를 방출합니다.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전기는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 주민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또한 238만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10도의 전기가 공급될 때마다 약 4도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해 10억 킬로와트를 돌파하고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처음으로 전국 전력 총 설치 용량의 절반을 넘어 역사적으로 화력 발전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약 24kW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근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을 80% 이상으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국제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탄력적인 친환경 에너지 담안을 제출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발전과 안전의 전략적 높이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소비혁명, 에너지 공급혁명, 에너지 기술혁명, 에너지 체제혁명, 그리고 전방위적인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안전 신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수년간 습근평 총서기는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전 신전략의 내포와 실천이 끊임없이 풍부하게 발전해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청결저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혁명의 주요 방향이라고 표했습니다. 국가 상황에 기반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바꾸는 리듬을 고수하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하북성 웅안신구를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에너지 문제는 발전 중의 전략적 문제라고 심각하게 논술했습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서 걸어온 길은 현재 상황에서 보아도 전망성이었습니다. 동시에 석탄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기반으로 최조선 보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청결 저탄소 발전의 길을 견제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우리나라의 청결 에너지 기지 건설은 다그쳐 발전합니다.

0: 우리 모두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왔습니다. 올해 전력수송 통로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현재 한창 다그쳐 추진되고 있는 서장 광동 증류공정은 세계적으로 해발 높이가 가장 높은 초고압 공정으로서 9밀리초 만에 청장 고원의 친환경 전력을 2600km밖에 광동 향항 오문광역도시권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초고압 선로의 총 길이는 6만 킬로미터를 돌파하면서 한 갈래 또 한 갈래 전력 고속도로가 산과 강을 관통시켜 하수주랑의 풍력발전, 중갈분지의 태양광발전, 금사강의 수력발전을 전략 수요량이 큰 중동부 지역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우리나라 전력망 투자는 14차 5개년 계획 시기보다 40% 좌우 늘어나고 이 슈퍼전력망은 한 해 10조 킬로와트시를 넘는 우리나라 전기 사용 수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축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면 전국 심사 비준을 받고 건설 중에 있는 양수 발전 규모가 2억 킬로와트를 넘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형 에너지 저축 기술이 단일 돌파해서 다중 발전을 실현하고 리튬 이온 전지 에너지 저축, 압축 공기 에너지 저축 등 다양한 신형 에너지 저축 기술이 세계 선두 자리를 차지하면서 신에너지 소비 처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친환경 전력의 직접적인 연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링은 고효율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데이터 센터의 80% 전기 사용 수요는 친환경 전력의 직접적인 공급을 통해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신흥에너지 기반시설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2035년까지 우리나라 비화석 에너지 공급 규모는 지금보다 2배로 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능력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에너지 토대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1: 5월 7일 오후 공문 리강 총리가 북경민 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오즈베키스탄 아리포브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년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고위층 교류가 밀접하고 쌍무 관계도 더 깊이 더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수를 존수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무역 투자와 에너지 자원, 상호 련통, 인문 등 호혜 협력을 심하여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당면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쌍방은 다자 협력을 밀접히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적극 관찰하며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리포브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며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하고 1대1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경제 무역과 인문 분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 다자 협조와 조류를 강화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관계에서 더 큰 발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5월 7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미국 국회 참의원 다이앤스 이랑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2월 습근평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미 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더 많은 실무 협력의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세계의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나아가고 대립보다는 대화를 더 많이 가며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 협력을 더 많이 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되고 중미 관계에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입니다. 미국 국회가 중미 우호 협력의 큰 틀에서 출발해 중국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중미 관계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0: 조락지 위원장이 7일 북경에서 미국 국회 참여원 대표단 다이안스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미 관계의 안정적 요구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국 인민의 공동 리익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미 관계는 총적인 안정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대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분쟁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 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대하고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들은 미국 국회와의 왕래를 강화하고 더 많은 교류와 상호 방문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여러 참의원의 이번 방문은 중미 간의 접촉 왕래와 양국 입법기구 간의 대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자합니다. 미국 측이 중국과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리성적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1: 최근 감숙성과 길림성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지의 발전 목표, 중점 과제, 실행 경로를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동안 감숙성은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과학교육 강성 건설 가속화, 에너지 강성 건설 촉진 등 16개 분야에 걸쳐 중대한 임무, 중대한 조치, 중대한 플랫폼을 배치하고 과학기술 강화, 공업 강화, 현역 강화, 기초시설 강화 등 행동을 심도 있게 실시함으로써 경제 질적인 효과적 향상과 양적인 합리적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감숙성은 4개의 국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와 6개의 천억급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한랭과 가뭄 특색의 현대 특화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소, 양, 채소, 과일 등 8대 산업 클러스터의 생산 가치를 8천억 원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플러스 10대 행동을 실시해 감숙 전력 허북 수송, 감숙 전력 강서 수송 2개 신재생에너지 외부 수송 통로를 건설하고 황하류역 생태 보호와 관리를 가속화하며 하서주랑에 1686km의 방풍사막화 방지 초원대를 신속히 건설해 국가 서부 생태안전 장벽을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동안 길림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등 5개 분야에 걸쳐 23개의 중점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자동차 산업을 스마트 네트워크 신에너지로 전환하고 세계적인 탄소 섬유 산업화 기지를 조성하며 체화 지능, 수소 에너지와 현대 에너지 저장, 우주 항공 정보, 생물 제조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하며 산업 구조를 일업 독대에서 다업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길림성은 33개의 주요 공정과 37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배치해 현대화된 대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곡 생산량을 수천억 근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신형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국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고지를 조성하고 장촌 현대화 도시권 건설을 추진하며 계획요강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풍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 정확한 지속관 수립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깊이 실속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천성 의빈 씨와 복근성 하문 씨는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실속 있게 틀어지어 학습 교양의 성과를 지도적 실천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실제 행동과 효과성을 추진했습니다. 사천성 의빈 씨는 특별 연구 토론과 청년 당원 연구 학습, 시현 전담반 학습 감독 등 기재를 수립하여 학습 교양을 일상에 융합시켰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후 이빈 씨는 2,500명의 간부들을 지역사회와 향촌에 파견해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로호 주택단지 업주위원회와 아파트관리회사가 없는 등 문제에 비추어 이빈 씨는 400여 개 아파트 단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15가지 종점 공략 임무 명시서를 제정하고 개조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의빈시의 초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부분적 간부들의 주동적인 창의성 박약 등 상황에 비추어 162가지 사항, 4,305가지 문제점을 명시하고 학습 교양을 전개했습니다. 복근성 하문시는 학습과 개진을 일체적으로 병행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후로 하문시는 민생 수요를 업무 목표로 간주하고 당원과 간부들을 조직해 지역사회 일선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군중들의 수요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교육, 의료 등 민생봉사 허점이 존재하는 데 대해 하문시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문시 산하의 16개 량질학교가 기타 캠퍼스를 설립함으로써 도농간, 학교 간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하문시 각급 당조직은 2,829개 문제를 명시하고 629개 명시서를 만들어 종합개진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점들을 실속있게 해결함으로써 실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1: 5일 연휴 기간 전국 문화와 관광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운영됐습니다. 국내 여행인원과 국내 여행 총비용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추산에 따르면 5일 연휴 기간 전국 국내 여행 인원은 연인수로 3억 2,500만 명으로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국내 여행 총비용은 1,854억 9,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문화관광 상품의 공급이 풍부하고 관광지, 휴식거리, 문화박물관은 방문객 수가 많아 인기가 높았습니다. 국가급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집적지의 누적 방문객 수는 연휴 수로 8,041만 3,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휴 체험 형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소비 구조도 승격됐습니다. 전통문화 프로젝트가 몰입형 체험으로 재탄생했고 무형문화유산 기예와 민속축제 등이 관광객들로 사로잡았으며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도 문화관광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전국에서 오락시설 공연을 제외한 영리성 공연이 3만 2천 회 개최됐고 영화 흥행 수입은 24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66% 증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약 1만 3,700회의 문화관광 소비 행사를 열고 2억 8,400만 원 이상의 소비 쿠폰을 발행해 소비 활력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이 입경 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체감을 높였습니다.
0: 기자가 공업정보화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올해 들어 소비용 신구 교체 정책의 확대 시행과 AI 기술과 소비 제품의 심도 있는 융합이라는 이중 효과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능형 소비기기 제조업의 발전 추세가 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우리나라 스마트폰 생산량은 2억 9,800만 대로 동기 대비 6.9% 증가했으며 봉사 로봇 생산량은 440만 세트를 넘어 동기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완제품 판매는 상류 전자부품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핵심 련기 부품인 집적회로 생산량은 1,272억 개로 동기 대비 24.3% 증가하여 지능형 소비 제품 생산에 튼튼한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수출 실적도 눈에 띄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사분기 규모 이상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기타 전자장비 제조업의 누적 수출 초래액은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그중 액정 텔레비전 수출량은 2,561만 대로 동기 대비 9% 상승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의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구 교체 등 소비 촉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스마트 위어러블, 초고화질 영상 등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가속함으로써 업종 성장 잠재력을 한층 더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026년 5월 7일 군사법원이 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원위원이며 원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유봉화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봉화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 2년, 정치권리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료돼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후 종신구금하며 감형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성은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서양에서 항행하고 있는 혼디우스호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타나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부는 자국으로 이송된 두 명 환자가 감염된 바이러스는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 성원입니다. 그럼 안데스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한타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위험 부담은 얼마나 크며 또 어떻게 이를 방지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방대한 바이러스 가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소개하면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 동물이 지니고 있는 인류는 일반적으로 설치류 동물의 소변, 분변, 타액을 접촉하여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록 세계 범위 내에서 여러 종류의 한타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지만 현재까지 일부는 한타 바이러스만 인류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주에 분포된 한타 바이러스는 한타 바이러스 폐 증후군을 일으켜 주로

0: 한 전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부 모초 알리디 장관이 6일 확인한 데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전염병 연구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타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과 관계되는 2명 헌데 우수호 크루즈선 승객의 몸에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안데스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소개하면 지금까지 기록이 있는 한타 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는 다만 해당 바이러스 가족의 안데스 바이러스만 관찰됐고 아주 보기 드뭅니다. 이번 전염병 상황에서 가능한 원천을 언급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첫 진으로 확진된 한 쌍의 부부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루즈선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국내에 한타 바이러스 감염 병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5년 6월 1일에 전국에서 루게로 101차례의 한타 바이러스 감염 병리가 보고됐습니다. 당면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바이러스 유전자 견본과 검사제 등을 제공하여 에스파냐, 세네갈,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영국 등 나라의 검사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 같은 바이러스는 한 주에서 8주까지 잠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루즈선 승객이 4월 1일 아르헨티나를 떠나 남극주로 향발하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남대서양섬에서 정체하는 기간에 감염되었는지 또는 크루즈선에서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크루즈선에서 발견된 이번 전염병 상황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전염병 및 료향성 대비 부문의 마리아 반 커크후브주임 대행은 5일 소식 발표회에서 부부나 동일 선실에 거주한 사람 등 극히 밀접한 접촉자 사이에서 일정하게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전문 한타바이러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 대학교 스티븐 브라트포드 부교수는 안데스 바이러스는 확실히 사람 간 전파 능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침상에 자거나 음식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접촉만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과거 한타 바이러스의 대규모 사람 간 전파가 종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타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의 대규모 폭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과 감염된 설치류 동물 사이의 접촉을 줄인다면 한타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 커크호브 주임 대행은 최근 기존의 정보와 과거의 전염병 상황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본 데 의하면 대중들이 직면한 총체적 위험 부담이 비교적 낮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 성원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철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막대한 자금으로 여론을 좌우하는 미국 AI 산업수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사라진 스가모 감옥 의도적으로 희석된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한 연설. 2021년 10월 25일. 존경하는 구테레스 사무총장님, 중국 주재 외국 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벗들, 동지들. 50년 전의 오늘 제26회 유엔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기로 한 제2758호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적 중국 대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각국 인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역사를 돌이키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신중국이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세계적인 큰 사건이자 유엔의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인민이 이때로부터 유엔의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유엔 총회에서 제2758호 결의를 제안하고 지지해준 모든 국가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모든 국가와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벗들, 동지들. 신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이후에 지난 50년은 중국이

0: 평화적으로 발전하고 인류의 행복을 도모한 50년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인민은 시종 자강불식의 정신을 발양하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여 중국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장대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후 중국인민은 국가 건설과 발전을 토대로 개혁개방의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사회 생산력의 끊임없는 해방과 발전을 통하여 생활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으며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락후하던 대로부터 경제 총량이 이락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간고한 분투 끝에 스스로의 힘으로 중화 대지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이루어내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하여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인민은 시종 세계 각국 인민과 단결 협력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와 안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인민은 항상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을 실행해왔으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해왔습니다. 중국인민은 자신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중국인민은 탄잠 철도에서 일대일로에 이르기까지 개발 도상국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모두 제공해주고 중국의 발전으로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국과 방역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각국의 대규모의 방역 물자와 백신, 의약품을 제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협력을 깊이 있게 전개하는 등 인류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막대한 자금으로 여론을 좌우하는 미국 AI 산업 수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작년 4월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대등 관세를 내놓으면서 그 핵심 목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투자 유치 실적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제조업의 전면적 회복 분위기를 애써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프로젝트와 약속들은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경우가 많거나 허위 공약에 가깝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원가 열세와 낙후된 기반시설 등 오랜 문제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회기를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투자 의향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누계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미 투자 약속과 4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투자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 대기업 애플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

0: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픈 AI, 미국 갑골문에 사는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데 5천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투자 약속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8조 6천억 달러의 총투자액 역시 대체로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관들은 백악관의 투자 목록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의향이 과장되고 백악관은 높은 쪽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의 6천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애플의 2024년 전 세계 자본과 연구개발 지출은 각각 100억 달러와 3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둘째,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추장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들의 투자 약속에는 상당수의 업무 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 투자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묶어서 보고했고 백악관도 묵인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로만 얌폴스키 교수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 발표는 종종 약속만 과도하게 하고 이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의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수준의 장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는 정책 불확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 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N.E.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번복은 제조업 부흥의 희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제조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힐 일간지는 미국 제조는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하지만 비싼 미국 제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저축이 거의 없어 외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요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사라진 스가모 감옥 의도적으로 희석된 일본의 전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이케 부쿠로역 동쪽 입구에서 몇백 미터 벗어나면 대형 종합상업시설 선샤인시티가 나타나고 그 옆에는 히가시이케 부쿠로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곳을 80년 전의 도쿄 재판과 연결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때 감옥이었던 이곳은 1895년에 건설되었으며 스가모 형무소, 도쿄구치소 등 명칭이 있었습니다. 전쟁 전과 전쟁 기간에는 주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정치범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이 시설을 인수하여 일본 전범을 수감하는 스가모 감옥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쿄 재판의 갑급 전범 외에도 이곳에는 을급, 병급 전범 일부도 수감되어 최대 2,000명 가까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게이션 여자학원대학 명예교수 우츠미 아이코는 도쿄 재판에서 다루어진 갑급 전범은 대부분 전쟁의 원흉이고 을급과 병급 전범은 주로 전쟁 포로 학살, 민간인 학살 등 구체적인 전쟁 행위와 관련된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에는 도조 히데기를 비롯한 7명의 갑급 전범이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본토에서 재판을 받은 을급과 병급 전범 일부도 이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스가모 감옥은 한때 전후 일본에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가장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점령 체제가 종료되면서 전범 처리 방식도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전 구도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미국 등 점령국들은 대일 정책을 억압과 개혁에서 육성과 리용으로 전환하여 일본이 서방 진영에 편입되도록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뒤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잘못된 사조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전쟁 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츠미 교수에 따르면 당시 일각에서는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이며 이들 전범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재판을 받은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이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인사는 이른바 전범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까지 조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심지어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우츠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점차 새로운 터무니없는 논리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범 재판은 동맹국의 재판이지 일본 자국의 사법 행위가 아니므로 이들은 일본 국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내에서도 전범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아래 일본 전범들은 육속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당과 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가모 감옥은 점차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마지막 전범들이 석방되면서 감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이 일

0: 때는 도시 계획 조정을 거쳐 건물은 1971년에 철거되었습니다. 1978년 스가모 감옥이 있던 자리에는 초고층 빌딩이 세워졌고 이곳은 도쿄의 핵심 상업 랜드마크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한때 전쟁 책임을 추궁하던 감옥이 소비와 오락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간직한 어두운 곳에 선샤인시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도시계획의 갱신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전후 일본 사회가 전쟁 책임을 희석하고 전쟁 관련 역사 기억을 왜곡하려는 속셈이 깔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역사 지우기식 공간 변화는 도쿄에서 결코 례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도쿄 전쟁 유적지 답사회 하세가와 주니치 회장은 수년간 도쿄도 내의 전쟁 유적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재의 도시 공간과 대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는 신주쿠 평화 지도를 제작하여 현재의 도시거리를 기준으로 옛 일본군 훈련장, 지원기관 등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기했습니다. 하세가와 주니치가 보기에는 도시가 여러 차례 재개발되면서 당시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남은 것은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망각일 뿐입니다. 그는 오늘날 일본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일본은 전쟁 피해자라는 잘못된 역사 소설만 접하고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야구장이 한때는 전시중 훈련과 살육이 이루어진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히가시 에게부구로 중앙공원에는 스가모 감옥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원 구석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 영원한 평화를 기원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비석과 그 주변에는 스가모 감옥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유적이 자취를 감추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전쟁 책임이 단순한 평화기원으로 축소되면서 하늘에 사무치는 일본의 침략 역사는 일본 대중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쿄 재판이 벌써 80년이 흘렀지만 전쟁을 반성하라는 과제에 대해 일본 사회는 한 번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전금합니다. Swiss의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7살의 두 아이를 찾아 심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데이비드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형제가 6이나 있었고 반면 마이크는 부유한 의사 집안의 애동 아들이었습니다. 심리학자는 두 아이에게 어린 토끼가 식탁 옆에서 울고 있고 엄마 토끼가 정색을 한 채 옆에 서 있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림을 본 가난한 집 아이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어린 토끼는 배불리 먹지 못해 울고 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토끼도 똑같이 슬픈 거죠. 네, 이번엔 부유한 의사 집안 애동 아들인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어린 토끼는 다 먹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 토끼는 꼭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고요. 네,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그림 속의 토끼가 자기처럼 배불리 먹지 못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돈 많은 집 아들은 늘 자신이 그래왔듯이 어린 토끼도 먹기 싫은 음식을 엄마 토끼한테 강요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무슨 일에나 꼭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누를 줄 알고 상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알며 포용력 있는 태도로 상황을 대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면 말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고사 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해군 지마의 뜻뿌리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다원화한 자금 투입 기제를 구축하고 독창적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 비중을 늘리며 기업 연구 개발 준비금 제도를 수립하여 고위험 기초 연구와 고가치 기초 연구를 권장해야 합니다. 관건 범용 기술 혁신, 선단 선도 기술 혁신, 현대 공학 기술 혁신, 획기적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혁신이 조종형에서 독창형, 선도형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의 시장 수요, 통합적 혁신, 조직적 플랫폼 우세를 살리고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사용자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며 산업사슬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대중기업의 협동적 혁신협력기제를 보완하고 혁신연합체 업그레이드판을 형성하며 기초연구에서 산업화 응용으로 이르는 전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며 조직권, 리익 배당금 분배 등 다양한 형식의 중장기적 장려 제도를 령활하게 실시하고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한 부여를 다그쳐 추진하며 국가의 전략적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략적 과학자, 인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단체,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 장인, 고기능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0: 상승하고 우수 기업가 정신과 과학자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적극 포용하고 힘써 지원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당이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 사업을 영도하는 재반 제도를 보완하고 국유 경제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국유 경제 중대 전략 계획, 중요 방침 정책, 중대 결책 포체에 대한 최상위 설계, 통일적 조율, 전면적 추진, 실시 독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 간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행정 관여를 최대한 감소시켜 업무 수행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경영성 국유자산 출자인 제도와 집중통일감독관리 제도를 부단히 완비하고 조문화한 국유자산 감독관리 전담기구를 만들어 조문화, 체계화, 법지화, 효율화한 감독관리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경영성 국유자산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국유기업 현대회사 운영을 보완하고 국유기업이 회사 운영을 보완하는 과정에 당의 용도를 강화하는 제도 기세를 완비하며 혼합 소유제 기업의 당 건설 업무 기세를 혁신하고 리사회 건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외부 리사 평가 기세와 경료 및 제약 기세를 보완하고 세 가지 제도 계약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경리층 임원에 대한 임기 제도와 계약화 관리를 심도 있게 실행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시장화 기제에 따라 운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보다 정밀하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인 소득 분배 기제를 완비하고 국유기업의 로임 책정 기제 개혁을 심화하며 국유기업 각급 책임자와 근로보수, 수당금, 보조금 등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여 출자인에 대한 감독과 규율 검사 감찰 감독, 순시 감독, 심계 감독, 사회 감독 등 각종 감독 주체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촉진하며 국유 자산 감독 문책 기제를 완비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부단히 높이고 국유 자산의 류실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중요한 결책과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에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주요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는 바 이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도 심오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여 시장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재반 임무를 견결히 수행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이고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는 필요한 전제이며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재산권은 소유제의 핵심이고 재산권 보호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운영의 초석입니다.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밀하고 이전이 원활한 현대 재산권 제도를 보완해야만이 각종 소유제 경제 조직과 국민의 재산권을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산과 재부에 대한 인민 대중의 안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신심을 증강하고 량완 시장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종 경영 주체의 창업 동력과 혁신 동력을 증강시키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접근은 경영 주체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이고 시장 접근 제도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개방되고 투명하며 규범화되고 질서가 있으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감독관리가 유력한 시장 접근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가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운용하여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만이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으며 경영 주체의 자주권을 구체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평 경쟁은 시장 경제의 핵심이고 공평 경쟁 제도는 자원 배분에서 효율의 최적화와 효익의 최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을 망라하는 공평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존망 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도문 강반의 산업단지, 동산구 시공 현장, 교정 신축 구역마다에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곳곳에서 사업 창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고 전체적인 발전의 활기가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장을 안정시키는 버팀목이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진지이며 더욱이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든든한 착력점입니다. 15척에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종점 프로젝트 건설을 강력한 엔진, 단단한 버팀목으로 삼아 산업 승격, 개방 확대, 친환경 발전, 민생 개선의 경주로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정책의 청사진을 생동한 실경으로 바꾸고 변경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일제 연초에 길림성 도문시 당위원회와 정부는 전시 당원 간부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내려 프로젝트 건설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실무적인 사업으로 병강을 흥기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도문시는 신속하게 일치 단합하여 프로젝트 난관을 공략하고 본진의 정거를 올리며 시작부터 전력 투과하고 출발 즉시 속력을 가하는 자세로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도를 미리 확정했습니다. 도문 씨는 국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전략적 포치를 둘러싸고 현지 자원, 지역 우세와 전시 발전 목표에 대비해 2026년에 총 투자가 236억 원에 이르는 중점 프로젝트 8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중 신규 프로젝트가 62개, 지속건설 프로젝트가 18개며 5천만 원 이상 중점 지원 프로젝트는 63개에 달합니다. 동시에 봄철 착공, 조업 체계의 중요한 시간대를 포착하고 자치주급 총괄 프로젝트와 현지 지속건설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시공 순서 진도가 기준에 도달하고 투자가 유력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난관 공략 방법을 착실하게 실행했습니다. 시급 지도자들이 일선에서 앞장서 지휘하고 현장에서 조사 연구하고 사업을 배치하여 상하의 합력을 응집했으며 상시적 관리 배치 기제를 구축하고 책임단에서 공사 기한을 엄수하고 작전도에 따라 시공하도록 독촉하여 프로젝트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모든 신규 프로젝트의 전기 요건에 대해 목록식 관리를 실시하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종목별로 문제를 해결해 프로젝트 착공 사전 여건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또한 토지, 자금, 심사 비준 등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난제를 해결해 프로젝트 건설 보장을 안정시켰으며 상시적으로 감독 조사를 펼치고 정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고지서, 독촉서를 하달하고 문제 대상을 구축하고 말소 관리를 실행하여 문제가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시정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일찍 착공되고 조속히 건설되어 효과를 보게 했습니다. 일련의 중요한 프로젝트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자치수급 총괄 신규 프로젝트의 봄철 착공률은 66.6%에 이르고 정기 요건 완수률은 87.3%에 달했습니다. 1.4분기 조업 재개 계획 프로젝트는 전부 기한 내에 조업을 재개했고 4월에 조업을 재개하기로 계획했던 3개 프로젝트는 앞당겨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 정밀 화공 산업 단지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에 동력을 부여하는 붐이면서 신품질 생산력이 빠르게 힘을 축적하여 골기하고 있습니다. 광락 화학과학기술 길림요한회사에서 투자한 2개의 첨가제 생산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장구역 기초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핵심 설비가 사전에 맞춤 제작되어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7년에 준공될 계획이며 생산에 투입되면 도문시 고급 고분자 보조제 산업사슬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밀 화공 산업의 첨단화, 정밀 화로의 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길림 가화 신재료 요한 회사의 두 가지 친환경 순환 프로젝트가 업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종 조업을 앞둔 폐기 플라스틱 화학 순환 리용 일기 공사는 선진적인 분해 기술로 고체 폐기물의 고효율적인 자원화 전환을 실현하게 되며 생활 쓰레기 열 분해 RCF 중간 규모 시험 프로젝트는 대학교 연구소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난제를 해결해 혁신적인 돌파로 순환 경제 발전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서방 신재료 과학기술 유한 회사의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에 달하는 고급 첨가제 생산 프로젝트는 정기 수석을 마치고 5월에 착공됐습니다. 타이리스 돔은 이동식 습식 수송 건식 배출 자동 부설 시스템 설비 총 조립 작업장 프로젝트는 작업장 예관 설계를 마쳤으며 생산에 투입되어 효과를 달성하며 연간 생산액이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돔은 남가파와 의류유한 회사 락타 브랜드 의류 생산 프로젝트는 11개 생산 라인 설비 장치와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전염행의 종업원에 대한 실기 강습을 마친 후

확장해야 합니다. 도문시는 변강 개방의 최전방으로서 최근 통상구 승격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문 도로 통상구 규모 확장, 개조 공사는 톤넬 공사를 90% 완성하고 연합 검사 청사와 출입경 관리 중심 주체 부대 공사를 기본상 마무리했으며 보세 물류 창고 구역의 철거 작업을 전면 가동하고 5월에 주체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통상구는 건설 후 국제전자상거래, 보세창고, 중개무역 등 기능을 통합하고 통상구 종합잠재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도문 통상구 출입경 통로 승격개조 프로젝트 또한 건설 진척을 다그쳐 4월에 전면적으로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이 출입경 통로는 개조를 마친 후 대내외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 통행 환경을 최적화하여 도문 대외 개방 문호의 명함을 꾸준히 빛내고 기반시설 승격으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민을 위해 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바 반드시 민생 프로젝트를 우선적인 위치에 놓고 공공봉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생태 바탕색을 짓게 하여 대중들이 실질적으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도문시에서 민생은 프로젝트 건설의 출발점이자 고품질 발전의 지향점입니다. 교육질 향상에서 생태 보호에 이르기까지 한 건도 한 건의 민생 프로젝트가 정착하고 빠르게 추진되면서 발전의 온기를 대중의 마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문시 제2고급중학교 교수청사, 보조건물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신축 교수청사는 건설을 마치고 사용에 투입되었고 기능교실, 운동장 부대시설이 구조나게 갖춰졌습니다. 밝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책을 읽는 랑랑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표준화 운동장에서 청춘의 모습이 약동하며 변경 학생들은 더 훌륭한 교육 자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문시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 프로젝트의 전기 심사 비준 사업 또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건설 과정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환경보호 부대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면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 자원화 이용, 청정에너지 생산에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하고 쓰레기 처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이고 살기 적합한 거주 환경을 수호할 전망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의 새로운 기점에서 도문시는 분초를 다투는 열의와 난관을 타파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투지로 프로젝트 건설을 발전의 첫 번째 엔진으로 삼아 신품질 생산력으로 발전의 새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경쟁의 새 우세를 형성하며 고품질 공급으로 민생의 새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새 시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리정희님의 글 등산의 매력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나는 령들의 등산 팀원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60대 여성으로서 등산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나는 잠에서 깹니다. 등산을 가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뜨고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듯 설렙니다. 등산복을 차려입고 배낭을 준비합니다. 배낭에는 간단한 도시락과 물, 그리고 비상약품, 방수품, 막대기 등이 들어갑니다. 등산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등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준비가 충족해야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고 그날의 등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령들의 등산팀은 현재 31명 팀원들로 구성된 등산 모임입니다. 회원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이보다는 마음이 젊은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다른 산을 찾아갑니다. 가까운 동네의 작은 산부터 먼 지역의 높은 산까지 다양한 코스를 도전하며 그날그날 새로운 경험을 쌓습니다. 등산 팀원들과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늘의 코스를 확인하며 출발합니다. 초반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지만 점점 높아지는 고도와 함께 대화는 깊어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걷습니다. 등산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산길을 오르며 만나는 풍경은 항상 새롭습니다. 봄에는 피어나는 야생화가 나를 반깁니다. 산속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진달래와 개나리는 봄의 대표적인 꽃입니다. 진달래의 연분홍색과 개나리의 노란색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봄의 산은 생명력이 넘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름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산속은 시원하고 상쾌하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자연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여름 등산에서 가장 좋은 점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풍경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 그 사이로 펼쳐진 푸른 숲과 먼 산들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입니다. 산속은 빨강, 노랑, 주황 등 다양한 색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면 마치 그림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을의 산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쓸쓸함도 느끼게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자연이 점점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산을 덮습니다. 눈 덮인 산길 낭만적인 즐거움. 겨울 산행은 다른 계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발 아래로 내려앉은 눈은 부드럽고 포근하게 발걸음을 받아줍니다. 눈이 내린 직후에 사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무들에는 하얀 눈이 쌓여있고 바람이 불면 눈송이가 우수수 떨어지며 마치 천국의 정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발자국 소리입니다. 눈길을 걸을 때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가 마치 자연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눈 덮인 산길은 마치 내 마음속에 잡음을 걸러내는 필터와도 같습니다. 특히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는 팀원들과 협력이 더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서로를 도와주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군가 넘어질 것 같으면 옆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 지쳐 갈 때면 잠시 쉬면서 물 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 여성들끼리 공유하는 이야기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등산 팀원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나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등산 팀원들과의 관계는 이젠 단순한 등산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 자매 같은 분위기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초반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지만 점점 몸이 따뜻해지고 숨결이 고르러워집니다. 등산은 체력적인 도전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과정은 바로 나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순간 모든 고통이 값진 보상으로 바뀝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작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내 인생을 축소해 놓는 듯합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위치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등산은 나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훈련이자 자아성찰의 시간입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등산을 통해 얻은 체력과 정신력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등산을 하면서 배운 끈기와 인내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등산은 나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등산은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해줍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등산은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등산 팀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등산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균형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이 산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산은 나에게 끝없는 영감과 평화를 주는 나만의 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통해 얻은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등산은 나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산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나를 성장시켜줍니다. 앞으로도 나는 산을 오르며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등산은 나에게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면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2: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밥 먹을 줄 아시나요?
3: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2: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3: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2: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3: 아, 재밌는데요?
2: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3: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2: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2: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3: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2: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4: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네, 오늘 함께할 고사성어는 해칠해, 무리군, 갈지, 말마, 해군, 지마, 하이춘, 칠마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무리 가운데서 다른 말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자,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호는 황제가 구사산에 가서 현자인 대회를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당시 유명한 현자 6명과 함께 떠났습니다. 도중에 양성의 들판을 지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마침 말을 방목하는 목동이 지나가는지라 황제가 불러 세우고는 길을 물었습니다. 얘야, 구자산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목동이 그 위치를 안다고 즉시 대답하니 황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대외란 분이 어디에 사시는지도 아느냐? 목동은 제가 알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기쁜 심정으로 목동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총명하구나. 구자산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대외가 살고 있는 곳도 알고 있구나. 그럼 초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는 알고 있느냐? 예, 목동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초나를 다스리는 일이 매우 복잡하여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거나 남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황제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그런 재능이 없다면 어찌 초나를 태평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단 말이냐? 목동이 황제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나의 하천과 바다를 주유하였고 명산 대천을 찾아가 보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몸이 허약하여 나들이를 하기만 하면 이런저런 병이 생겼습니다. 하여 제가 연세 있는 분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자신이 하려는 일과 자기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언제나 잘 생각해야 한다. 어디에 가든지 태양이 솟아오르면 유람을 시작하고 태양이 지면 휴식을 하거라. 이렇게 하면 몸이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나의 비경들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 네 고민은 훌륭하게 해결될 것이다. 로인의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지금의 저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더 먼 곳을 유람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곳들을 돌아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당신께서 물은 초나를 다스리는 도리 역시 제가 초나를 유람하는 도리와 비슷할 것이니 이를 제외하고 더 많은 도리가 있단 말입니까? 황제는 목동이 하는 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 목동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초나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허나 내가 방금 한 말은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여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구나. 네, 이에 목동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나를 다스림은 제가 말을 방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썽꾸러기 말을 말무리에서 쫓아내면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종 인솔, 신흥의 에너지 체계를 다그쳐 건설해 에너지 안전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0: 리강 총리가 우즈베키스탄 총리를 접게 됐습니다.
1: 리강 총리가 미국 국회 참의원 대표단을 접게 됐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미국 국회 참의원 대표단을 접게 됐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에너지 보장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국가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신형 에너지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청결 에너지 개발 강도를 강화하며 청결 에너지 자원의 리용 수준을 격상시키고 에너지 안전의 탄성을 부단히 증강시킴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 에너지 판도에는 활기찬 친환경 에너지가 약동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153m의 풍력 턴빈 블레이드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62도의 전기를 방출합니다.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전기는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 주민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또한 238만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10도의 전기가 공급될 때마다 약 4도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해 10억 킬로와트를 돌파하고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처음으로 전국 전력 총 설치 용량의 절반을 넘어 역사적으로 화력 발전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약 24kW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근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을 80% 이상으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국제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탄력적인 친환경 에너지 담안을 제출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 발전과 안전의 전략적 높이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소비 혁명, 에너지 공급 혁명, 에너지 기술 혁명, 에너지 체제 혁명, 그리고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안전 신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수년간 습근평 총서기는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전 신전략의 내포와 실천이 끊임없이 풍부하게 발전해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청결저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혁명의 주요 방향이라고 표했습니다. 국가 상황에 기반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바꾸는 리듬을 고수하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하북성 웅안신구를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에너지 문제는 발전 중의 전략적 문제라고 심각하게 논술했습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서 걸어온 길은 현재 상황에서 보아도 전망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석탄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기반으로 최저선 보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청결 저탄소 발전의 길을 견제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우리나라의 청결 에너지 기지 건설은 다그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장 낙취에서는 100MW 규모의 광열발전소가 공사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만 5,927개의 대형 거울이 모두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완공 후에는 매년 2억 6천만 도의 청결 전력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상풍력발전기지, 연안원자력발전기지, 삼북풍력과 태양광발전기지 등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망라된 청결에너지기지가 완성됐습니다. 고해발지대로 올라가면 태양광 패널이 4,000m 이상의 서력고원에 뿌리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약 100km의 깊고 먼 바다로 나아가면 큰 풍차가 회전하면서 청결에너지 공급 능력을

0: 지속적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이 없던 사막과 고비, 황량한 모래사장은 오늘날 거대한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설비 용량의 점유율이 부단히 제고되면서 발전에서 사용에 이르는 전사슬에 막힌 점을 어떻게 한층 더 소통시키고 신에너지의 전송과 사용을 확보할 것인가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전력수송 통로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현재 한창 다그쳐 추진되고 있는 서장 광동 증류공정은 세계적으로 해발 높이가 가장 높은 초고압 공정으로서 9밀리초 만에 청장고원의 친환경 전력을 2600km밖에 광동 향항 오문광역도시권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초고압 선로의 총 길이는 6만 킬로미터를 돌파하면서 한 갈래 또 한 갈래 전력 고속도로가 산과 강을 관통시켜 하수주랑의 풍력 발전, 중갈 분지의 태양광 발전, 금사강의 수력 발전을 전략 수요량이 큰 중동부 지역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 전력망 투자는 14차 5개년 계획 시기보다 40% 좌우 늘어나고 이 슈퍼전력망은 한 해 10조 킬로와트시를 넘는 우리나라 전기 사용 수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축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면 전국 심사 비준을 받고 건설 중에 있는 양수 발전 규모가 2억 킬로와트를 넘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형 에너지 저축 기술이 단일 돌파해서 다중 발전을 실현하고 리튬 이온 전지 에너지 저축, 압축 공기 에너지 저축 등 다양한 신형 에너지 저축 기술이 세계 선두 자리를 차지하면서 신에너지 소비 처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친환경 전력의 직접적인 연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링근 고효율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데이터 센터의 80% 전기 사용 수요는 친환경 전력의 직접적인 공급을 통해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신흥에너지 기반시설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2035년까지 우리나라 비화석 에너지 공급 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로 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능력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에너지 토대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1: 5월 7일 오후 공문 리강 총리가 북경민 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아리포브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년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고위층 교류가 밀접하고 쌍무 관계도 더 깊이 더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수를 준수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무역 투자와 에너지 자원, 상호 련통, 인문 등 호혜 협력을 심하여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당면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쌍방은 다자 협력을 밀접히 하고 4대 글로벌 장애를 적극 관찰하며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리포브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며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1대1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경제 무역과 인문 분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 다자 협조와 조류를 강화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관계에서 더 큰 발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5월 7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미국 국회 참의원 다이앤스 이랑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2월 습근평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미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더 많은 실무협력의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양국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세계의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나아가고 대립보다는 대화를 더 많이 가며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협력을 더 많이 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0: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되고 중미 관계에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입니다. 미국 국회가 중미 우호 협력의 큰 틀에서 출발해 중국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7일 북경에서 미국 국회 참여원 대표단 다이안스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국 인민의 공동리익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미 관계는 총적인 안정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대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분쟁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 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대하고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들은 미국 국회와의 왕래를 강화하고 더 많은 교류와 상호 방문을 실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여러 참의원의 이번 방문은 중미 간의 접촉 왕래와 양국 입법기구 간의 대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조합니다. 미국 측이 중국과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리성적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0: 최근 감숙성과 길림성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지의 발전 목표, 중점 과제, 실행 경로를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동안 감숙성은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과학교육 강성건설 가속화, 에너지 강성건설 촉진 등 16개 분야에 걸쳐 중대한 임무, 중대한 조치, 중대한 플랫폼을 배치하고 과학기술 강화, 공업 강화, 현역 강화, 기초시설 강화 등 행동을 심도 있게 실시함으로써 경제 질적인 효과적 향상과 양적인 합리적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감숙성은 4개의 국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와 6개의 천억급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한랭과 가뭄 특색의 현대 특화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소, 양, 채소, 과일 등 8대 산업 클러스터의 생산 가치를 8천억 원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플러스 10대 행동을 실시해 감숙 전력 허북 수송, 감숙 전력 강서 수송 2개 신재생에너지 외부 수송 통로를 건설하고 황하류역 생태 보호와 관리를 가속화하며 하서주랑에 1686km의 방풍사막화 방지 초원대를 신속히 건설해 국가 서부 생태안전 장벽을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동안 길림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등 5개 분야에 걸쳐 23개의 중점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자동차 산업을 스마트 네트워크 신에너지로 전환하고 세계적인 탄소 섬유 산업화 기지를 조성하며 체화 지능, 수소 에너지와 현대 에너지 저장, 우주 항공 정보, 생물 제조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하며 산업 구조를 일업독대에서 다업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길림성은 33개의 주요 공정과 37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배치해 현대화된 대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곡 생산량을 수천억 건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신형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국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 고지를 조성하고 장촌 현대화 도시권 건설을 추진하며 계획 요강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풍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정확한 지속관 수립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깊이 실속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천성 의빈 씨와 복근성 함은 씨는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실속 있게 틀어지어 학습 교양의 성과를 지도적 실천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실제 행동과 효과성을 추진했습니다. 사천송 의빈 씨는 특별 연구 토론과 청년 당원 연구 학습, 시현 전담반 학습 감독 등 기재를 수립하여 학습 교양을 일상에 융합시켰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후 이빈 씨는 2,500명의 간부들을 지역사회와 향촌에 파견해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로후 주택단지 업주위원회와 아파트 관리회사가 없는 등 문제에 비추어 의빈 씨는 400여 개 아파트 단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15가지 중점 공략 임무 명시설을 제정하고 개조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의빈 씨의 초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부분적 간부들의 주동적인 창의성 박약 등 상황에 비추어 162가지 사항, 4,305가지 문제점을 명시하고 학습 교양을 전개했습니다. 복근성 하문 씨는 학습과 개진을 일체적으로 병행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전교된 이후로 하문 씨는 민생 수요를 업무 목표로 간주하고 당원과 간부들을 조직해 지역사회 일선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군중들의 수요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교육, 의료 등 민생봉사 허점이 존재하는 데 대해 하문 씨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문 씨 산하에 16개 량질 학교가 기타 캠퍼스를 설립함으로써 도농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하문 씨 각급 당 조직은 2,829개 문제를 명시하고 629개 명시설을 만들어 종합 개진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점들을 실속 있게 해결함으로써 실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0: 5일 연휴 기간 전국 문화와 관광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됐습니다. 국내 여행 인원과 국내 여행 총 비용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추산에 따르면 5일 연휴 기간 전국 국내 여행 인원은 연인수로 3억 2,500만 명으로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국내 여행 총 비용은 1,854억 9,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문화관광 상품의 공급이 풍부하고 관광지, 휴식거리, 문화박물관은 방문객 수가 많아 인기가 높았습니다. 국가급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집적지의 누적 방문객 수는 연휴 수로 8,041만 3,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휴 체험 형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소비 구조도 승격됐습니다. 전통문화 프로젝트가 몰입형 체험으로 재탄생했고 무형문화유산 기예와 민속축제 등이 관광객들로 사로잡았으며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도 문화관광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전국에서 오락시설 공연을 제외한 영리성 공연이 3만 2천 회 개최됐고 영화 흥행 수입은 24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66% 증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약 1만 3,700회의 문화관광 소비 행사를 열고 2억 8,400만 원 이상의 소비 쿠폰을 발행해 소비 활력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이 입경 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체감을 높였습니다.
1: 기자가 공업정보화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올해 들어 소비용 신구 교체 정책의 확대 시행과 AI 기술과 소비 제품의 심도 있는 융합이라는 이중 효과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능형 소비기기 제조업의 발전 추세가 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우리나라 스마트폰 생산량은 2억 9,800만 대로 동기 대비 6.9% 증가했으며 봉사 로봇 생산량은 440만 세트를 넘어 동기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완제품 판매는 상류 전자부품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핵심 련계 부품인 집적회로 생산량은 1,272억 개로 동기 대비 24.3% 증가하여 지능형 소비 제품 생산에 튼튼한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수출 실적도 눈에 띄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사분기 규모 이상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기타 전자장비 제조업의 누적 수출 초래액은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그중 액정 텔레비전 수출량은 2,561만 대로 동기 대비 9% 상승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의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구 교체 등 소비 촉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스마트 위어러블, 초고 화질 영상 등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 개발과 보급을 가속함으로써 업종 성장 잠재력을 한층 더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0: 2026년 5월 7일 군사법원이 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원위원이며 원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유봉화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봉화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 2년, 정치권리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료돼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후 종신구금하며 감형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 성은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서양에서 항행하고 있는 혼디 우수호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타나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부는 자국으로 이송된 두 명 환자가 감염된 바이러스는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 성원입니다. 그럼 안데스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한타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위험 부담은 얼마나 크며 또 어떻게 이를 방지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방대한 바이러스 가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소개하면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 동물이 지니고 있는 인류는 일반적으로 설치류 동물의 소변, 분변, 타액을 접촉하여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록 세계 범위 내에서 여러 종의 한타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지만 현재까지 일부는 한타 바이러스만 인류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주에 분포된 한타 바이러스는 한타 바이러스 폐 증후군을 일으켜 주로 폐와 심장에 영향 줍니다. 그중 한타 바이러스 가족 중에 안데스 바이러스는 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분포되어 있고 바이러스와 밀접하고 장기적으로 접촉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정하게 전파되며 한타 바이러스 폐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된 한타 바이러스는 신장 증후군 출혈열을 유발하여 주로 신장과 혈관에 영향 줍니다. 당면 상수란 지역에서는 사람 간 전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부 모초 알레디 장관이 6일 확인한 데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전염병 연구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타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과 관계되는 두 명 혼디 우수호 크루즈선 승객의 몸에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안데스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소개하면 지금까지 기록이 있는 한타 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는 다만 해당 바이러스 가족의 안데스 바이러스만 관찰됐고 아주 보기 드뭅니다. 이번 전염병 상황에서 가능한 원천을 언급하면서

0: 각국 나라의 검사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하면 이 같은 바이러스는 한 주에서 8주까지 잠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루즈선 승객이 4월 1일 아르헨티나를 떠나 남극주로 향발하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남대서양섬에서 정체하는 기간에 감염되었는지 또는 크루즈선에서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크루즈선에서 발견된 이번 전염병 상황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전염병 및 료향성 대비 부문의 마리아 반 커크후브주임 대행은 5일 소식 발표회에서 부부나 동일 선실에 거주한 사람 등 극히 밀접한 접촉자 사이에서 일정하게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전문 한타바이러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 대학교 스티븐 브라트포드 부교수는 안데스 바이러스는 확실히 사람 간 전파 능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침상에 자거나 음식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접촉만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과거 한타바이러스의 대규모 사람 간 전파가 종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타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의 대규모 폭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과 감염된 설치류 동물 사이의 접촉을 줄인다면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커크호브 주임 대행은 최근 기존의 정보와 과거의 전염병 상황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본 데 의하면 대중들이 직면한 총체적 위험 부담이 비교적 낮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한타바이러스의 가족 성원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출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막대한 자금으로 여론을 좌우하는 미국 AI 산업수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사라진 스가모 감옥 의도적으로 희석된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한 연설. 2021년 10월 25일. 존경하는 구테레스 사무총장님, 중국 주재 외국 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벗들, 동지들. 50년 전의 오늘 제26회 유엔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기로 한 제2758호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적 중국 대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각국 인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역사를 돌이키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신중국이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세계적인 큰 사건이자 유엔의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인민이 이때로부터 유엔의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유엔 총회에서 제2758호 결의를 제안하고 지지해준 모든 국가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모든 국가와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벗들, 동지들, 신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이후에 지난 50년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고 인류의 행복을 도모한 50년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 인민은 시종 자강불식의 정신을 발양하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여 중국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장대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후 중국 인민은 국가 건설과 발전을 토대로 개혁 개방의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사회 생산력의 끊임없는 해방과 발전을 통하여 생활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으며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락후하던 때로부터 경제 총량이 일약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간고한 분투 끝에 스스로의 힘으로 중화 대지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이루어내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선에서 승리하여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 인민은 시종 세계 각국 인민과 단결 협력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와 안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인민은 항상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을 실행해왔으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해왔습니다. 중국 인민은 자신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중국 인민은 탄잠 철도에서 일대일로에 이르기까지 개발 도상국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모두 제공해주고 중국의 발전으로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국과 방역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각국에 대규모의 방역 물자와 백신, 의약품을 제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협력을 깊이 있게 전개하는 등 인류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석.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막대한 자금으로 여론을 좌우하는 미국 AI 산업 수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작년 4월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대등 관세를 내놓으면서 그 핵심 목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투자 유치 실적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제조업의 전면적 회복 분위기를 애써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프로젝트와 약속들은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경우가 많거나 허위 공약에 가깝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원가 열세와 낙후된 기반 시설 등 오랜 문제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회귀를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투자 의향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루게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미 투자 약속과 4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투자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 대기업 애플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픈 AI, 미국 갑골문회사는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데 5천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투자 약속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8조 6천억 달러의 총투자액 역시 대체로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관들은 백악관의 투자 목록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의향이 과장되고 백악관은 높은 쪽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의 6천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애플의 2024년 전 세계 자본과 연구개발 지출은 각각 100억 달러와 3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0: 제,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리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추장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들의 투자 약속에는 상당수의 업무 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 투자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묶어서 보고했고 백악관도 묵인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로만 얌폴스키 교수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 발표는 종종 약속만 과도하게 하고 리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의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수준의 장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는 정책 불확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 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앤이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번복은 제조업 부흥의 희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제조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힐 일간지는 미국 제조는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하지만 비싼 미국 제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저축이 거의 없어 외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이케 부쿠로역 동쪽 입구에서 몇백 미터 벗어나면 대형 종합상업시설 선샤인시티가 나타나고 그 옆에는 히가시이게 부쿠로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곳을 80년 전의 도쿄 재판과 연결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때 감옥이었던 이곳은 1895년에 건설되었으며 스가모 형무소, 도쿄구치소 등 명칭이 있었습니다. 전쟁 전과 전쟁 기간에는 주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정치범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이 시설을 인수하여 일본 전범을 수감하는 스가모 감옥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쿄 재판의 갑급 전범 외에도 이곳에는 을급, 병급 전범 일부도 수감되어 최대 2,000명 가까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게이션 여자학원대학 명예교수 우츠미 아이코는 도쿄 재판에서 다루어진 갑급 전범은 대부분 전쟁의 원흉이고 을급과 병급 전범은 주로 전쟁 포로 학살, 민간인 학살 등 구체적인 전쟁 행위와 관련된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에는 도조 히데기를 비롯한 7명의 갑급 전범이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본토에서 재판을 받은 을급과 병급 전범 일부도 이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스가모 감옥은 한때 전후 일본에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가장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점령 체제가 종료되면서 전범 처리 방식도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전 구도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미국 등 점령국들은 대일 정책을 억압과 개혁에서 육성과 리용으로 전환하여 일본이 서방 진영에 편입되도록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뒤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잘못된 사조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전쟁 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츠미 교수에 따르면 당시 일각에서는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이며 이들 전범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재판을 받은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이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인사는 이른바 전범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까지 조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심지어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우츠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점차 새로운 터무니없는 논리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범 재판은 동맹국의 재판이지 일본 자국의 사법 행위가 아니므로 이들은 일본 국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내에서도 전범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아래 일본 전범들은 육속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당과 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가모 감옥은 점차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마지막 전범들이 석방되면서 감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이 일대는 도시 계획 조정을 거쳐 건물은 1971년에 철거되었습니다. 1978년 스가모 감옥이 있던 자리에는 초고층 빌딩이 세워졌고 이곳은 도쿄의 핵심 상업 랜드마크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한때 전쟁 책임을 추궁하던 감옥이 소비와 오락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간직한 어두운 곳에 선샤인시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도시계획의 갱신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전후 일본 사회가 전쟁 책임을 희석하고 전쟁 관련 역사 기억을 왜곡하려는 속셈이 깔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역사 지우기식 공간 변화는 도쿄에서 결코 례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도쿄 전쟁 유적지 답사회 하세가와 주니치 회장은 수년간 도쿄 도내의 전쟁 유적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재의 도시 공간과 대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는 신주쿠 평화 지도를 제작하여 현재의 도시거리를 기준으로 옛 일본군 훈련장, 지원기관 등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기했습니다. 하세가와 주니치가 보기에는 도시가 여러 차례 재개발되면서 당시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남은 것은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망각일 뿐입니다. 그는 오늘날 일본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일본은 전쟁 피해자라는 잘못된 역사 소설만 접하고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야구장이 한때는 전시종 훈련과 살육이 이루어진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히가시 에게부구로 중앙공원에는 스가모 감옥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원 구석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 영원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비석과 그 주변에는 스가모 감옥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 유적이 자취를 감추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전쟁 책임이 단순한 평화 기원으로 축소되면서 하늘에 사무치는 일본의 침략 역사는 일본 대중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쿄 재판이 벌써 80년이 흘렀지만 전쟁을 반성하라는 과제에 대해 일본 사회는 한 번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전금합니다. Hello. 스위스의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7살의 두 아이를 찾아 심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데이비드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형제가 6이나 있었고 반면 마이크는 부유한 의사 집안의 애동 아들이었습니다. 심리학자는 두 아이에게 어린 토끼가 식탁 옆에서 울고 있고 엄마 토끼가 정색을 한 채 옆에 서 있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림을 본 가난한 집 아이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어린 토끼는 배불리 먹지 못해 울고 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토끼도 똑같이 슬픈 거죠. 네, 이번엔 부유한 의사 집안 애동 아들인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어린 토끼는 다 먹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 토끼는 꼭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고요. 네,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그림 속의 토끼가 자기처럼 배불리 먹지 못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돈 많은 집 아들은 늘 자신이 그래왔듯이 어린 토끼도 먹기 싫은 음식을 엄마 토끼한테 강요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무슨 일에나 꼭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누를 줄 알고 상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알며 포용력 있는 태도로 상황을 대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면 말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고사 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해군 지마의 뜻뿌리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다원화한 자금 투입 기제를 구축하고 독창적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 비중을 늘리며 기업 연구 개발 준비금 제도를 수립하여 고위험 기초 연구와 고가치 기초 연구를 권장해야 합니다. 관건 범용 기술 혁신, 선단 선도 기술 혁신, 현대 공학 기술 혁신, 획기적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혁신이 조종형에서 독창형, 선도형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의 시장 수요 통합적 혁신, 조직적 플랫폼 우세를 살리고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사용자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며 산업사슬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대중기업의 협동적 혁신협력기제를 보완하고 혁신연합체 업그레이드판을 형성하며 기초연구에서 산업화 응용으로 이르는 전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며 주주권, 리익 배당금 분배 등 다양한 형식의 중장기적 장려 제도를 령활하게 실시하고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한 부여를 다그쳐 추진하며 국가의 전략적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략적 과학자, 인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단체,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 장인, 고기능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우수 기업가 정신과 과학자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적극 포용하고 힘써 지원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당이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 사업을 영도하는 재반 제도를 보완하고 고교 경제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국유경제 중대전략계획, 중요방침정책, 중대결책포체에 대한 최상위설계, 통일적 조율, 전면적 추진, 실시독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 간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정책조율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행정관여를 최대한 감소시켜 업무수행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경영성 국유자산출자인 제도와 집중통일감독관리 제도를 부단히 완비하고 조문화한 국유자산감독관리 전담기구를 만들어 조문화, 체계화, 법치화, 효율화한 감독관리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경영성 국유자산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국유기업 현대 회사 운영을 보완하고 국유기업이 회사 운영을 보완하는 과정에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제도 기제를 완비하며 혼합 소유제 기업의 당 건설 업무 기제를 혁신하고 리사회 건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외부 리사 평가 기제와 경료 및 제약 기제를 보완하고 세 가지 제도 계약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경리층 임원에 대한 임기 제도와 계약화 관리를 심도 있게 실행하여 국유 기업이 진정으로 시장화 기제에 따라 운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보다 정밀하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인 소득 분배 기제를 완비하고 국유 기업의 로임 책정 기제 개혁을 심화하며 국유 기업 각급 책임자와 근로 보수, 수당금, 보조금 등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여 출자인에 대한 감독과 규율 검사 감찰 감독, 순시 감독, 심계 감독, 사회 감독 등 각종 감독 주체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촉진하며 국유 자산 감독 문책 기제를 완비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부단히 높이고 국유 자산의 료실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중요한 결책과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에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주요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는 바 이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도 심오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여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제반 임무를 견결히 수행해야 합니다.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이고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는 필요한 전제이며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재산권은 소유주의 핵심이고 재산권 보호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운영의 초석입니다.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밀하고 이전이 원활한 현대 재산권 제도를 보완해야만이 각종 소유주의 경제 조직과 국민의 재산권을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산과 재부에 대한 인민대중의 안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신심을 증강하고 량완 시장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종 경영 주체의 창업 동력과 혁신 동력을 증강시키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접근은 경영 주체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이고 시장 접근 제도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개방되고 투명하며 규범화되고 질서가 있으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감독관리가 유력한 시장 접근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가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운용하여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만이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으며 경영 주체의 자주권을 구체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평 경쟁은 시장 경제의 핵심이고 공평 경쟁 제도는 자원 배분에서 효율의 최적화와 효익의 최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을 망라하는 공평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존망 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도문 강반의 산업단지, 동산구 시공 현장, 교정 신축 구역마다에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곳곳에서 사업 창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고 전체적인 발전의 활기가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장을 안정시키는 버팀목이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진지이며 더욱이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든든한 착력점입니다. 15척에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종점 프로젝트 건설을 강력한 엔진, 단단한 버팀목으로 삼아 산업 승격, 개방 확대, 친환경 발전, 민생 개선의 경주로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정책의 청사진을 생동한 실경으로 바꾸고 변경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일제 연초에 길림성 도문시 당위원회와 정부는 전시 당원 간부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내려 프로젝트 건설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실무적인 사업으로 병강을 흥기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도문시는 신속하게 일치 단합하여 프로젝트 난관을 공략하고 본진의 정거를 올리며 시작부터 전력 투과하고 출발 즉시 속력을 가하는 자세로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도를 미리 확정했습니다. 도문시는 국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전략적 포치를 둘러싸고 현지 자원, 지역 우세와 전시 발전 목표에 대비해 2026년에 총 투자가 236억 원에 이르는 중점 프로젝트 80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중 신규 프로젝트가 62개, 지속건설 프로젝트가 18개이며 5천만 원 이상 중점 지원 프로젝트는 63개에 달합니다. 동시에 봄철 착공, 조업체계의 중요한 시간대를 포착하고 자치주급 총괄 프로젝트와 현지 지속건설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시공 순서 진도가 기준에 도달하고 투자가 유력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네, 난관 공략 방법을 착실하게 실행했습니다. 시급 지도자들이 일선에서 앞장서 지휘하고 현장에서 조사 연구하고 사업을 배치하여 상하의 합력을 응집했으며 상시적 관리 배치 기제를 구축하고 책임단에서 공사 기한을 엄수하고 작전도에 따라 시공하도록 독촉하여 프로젝트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업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네, 모든 신규 프로젝트의 정기 요건에 대해 목록식 관리를 실시하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종목별로 문제를 해결해 프로젝트 착공 사전 요건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네, 또한 토지, 자금, 심사, 비준 등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난제를 해결해 프로젝트 건설 보장을 안정시켰으며 상시적으로 감독 조사를 펼치고 정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고지서, 독촉서를 하달하고 문제 대상을 구축하고 말소 관리를 실행하여 문제가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시정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일찍 착공되고 조속히 건설되어 효과를 보게 했습니다. 일련의 중요한 프로젝트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자치수급 총괄 신규 프로젝트의 봄철 착공률은 66.6%에 이르고 정기 요건 완수률은 87.3%에 달했습니다. 1.4분기 조업 재개계획 프로젝트는 전부 기한 내에 조업을 재개했고 4월에 조업을 재개하기로 계획했던 3개 프로젝트는 앞당겨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네,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 정밀 화공 산업단지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에 동력을 부여하는 붐이면서 신품질 생산력이 빠르게 힘을 축적하여 골기하고 있습니다. 광락 화학과학기술 길림 요한회사에서 투자한
두 개의 첨가제 생산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장 구역 기초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핵심 설비가 사전에 맞춤 제작되어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7년에 준공될 계획이며 생산에 투입되면 도문시 고급 고분자 보조제 산업사슬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밀화공산업의 첨단화, 정밀화로의 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길림 가화 신재료 요한 회사의 두 가지 친환경 순환 프로젝트가 업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종 조업을 앞둔 폐기 플라스틱 화학 순환 리용 일기 공사는 선진적인 분해 기술로 고체 폐기물의 고효율적인 자원화 전환을 실현하게 되며 생활 쓰레기 열 분해 RCF 중간 규모 시험 프로젝트는 대학교 연구소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난제를 해결해 혁신적인 돌파로 순환 경제 발전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서방 신재료 과학기술 요한 회사의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에 달하는 고급 첨가제 생산 프로젝트는 정기 수석을 마치고 5월에 착공됐습니다. 네, 타이리스 돔은 이동식 습식 수송 건식 배출 자동 부설 시스템 설비 총 조립 작업장 프로젝트는 작업장 예관 설계를 마쳤으며 생산에 투입되어 효과를 달성하며 연간 생산액이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돔은 남가파와 의료요한회사 락타브랜드 의료생산 프로젝트는 11개 생산 라인 설비 장치와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전여명의 종업원에 대한 실기 강습을 마친 후 순차적으로 시험 생산을 시작하여 요효 자산을 활성화한 동시에 취업 경로를 확정했습니다. 정밀화학공업, 순환경제, 스마트 제조, 경공업 방직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 훌륭한 프로젝트들은 15석에는 전망계획 신품질 생산력 육성 발전 방향과 정확하게 맞물려 과학기술 혁신 인솔, 친환경 전환 승격, 직접 발전을 경로로 시구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이 강력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적으로 발전하려면 내생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방 구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도문 씨는 변강 개방의 최전방으로서 최근 통상구 승격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문 도로 통상구 규모 확장, 개조 공사는 터널 공사를 90% 완성하고 연합 검사 청사와 출입경 관리 중심 주체 부대 공사를 기본상 마무리했으며 보세 물류 창고 구역의 철거 작업을 전면 가동하고 5월에 주체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통상구는 건설 후 국제전자상거래, 보세창고, 중개무역 등 기능을 통합하고 통상구 종합참

의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면 생활 쓰레기, 무해화 처리, 자원화 이용, 청정에너지 생산에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하고 쓰레기 처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이고 살기 적합한 거주 환경을 수호할 전망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의 새로운 기점에서 더문시는 분초를 다투는 열의와 난관을 타파하고 오염을 해결하는 토지로 프로젝트 건설을 발전의 첫 번째 엔진으로 삼아 신품질 생산력으로 발전의 새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경쟁의 새 우세를 형성하며 고품질 공급으로 민생의 새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새 시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봐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리정희님의 글 등산의 매력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나는 룡들의 등산 팀원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60대 여성으로서 등산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나는 잠에서 깹니다. 등산을 가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뜨고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듯 설렙니다. 등산복을 차려입고 배낭을 준비합니다. 배낭에는 간단한 도시락과 물, 그리고 비상약품, 방수품, 막대기 등이 들어갑니다. 등산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등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준비가 충족해야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고 그날의 등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룡들의 등산팀은 현재 31명 팀원들로 구성된 등산 모임입니다. 회원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이보다는 마음이 젊은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다른 산을 찾아갑니다. 가까운 동네의 작은 산부터 먼 지역의 높은 산까지 다양한 코스를 도전하며 그날그날 새로운 경험을 쌓습니다. 등산 팀원들과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늘의 코스를 확인하며 출발합니다. 초반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지만 점점 높아지는 고도와 함께 대화는 깊어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컸습니다. 등산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산길을 오르며 만나는 풍경은 항상 새롭습니다. 봄에는 피어나는 야생화가 나를 반깁니다. 산속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진달래와 개나리는 봄의 대표적인 꽃입니다. 진달래 연분홍색과 개나리의 노란색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봄의 산은 생명력이 넘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름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산속은 시원하고 상쾌하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자연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여름 등산에서 가장 좋은 점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풍경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 그 사이로 펼쳐진 푸른 숲과 먼 산들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입니다. 산속은 빨강, 노랑, 주황 등 다양한 색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면 마치 그림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을의 산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쓸쓸함도 느끼게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자연이 점점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산을 덮습니다. 눈 덮인 산길 낭만적인 즐거움. 겨울 산행은 다른 계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발 아래로 내려앉은 눈은 부드럽고 포근하게 발걸음을 받아줍니다. 눈이 내린 직후에 사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무들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고 바람이 불면 눈송이가 우수수 떨어지며 마치 천국의 정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발자국 소리입니다. 눈길을 걸을 때 뽀드득뽀드득 하는 소리가 마치 자연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눈 덮인 산길은 마치 내 마음속에 잡음을 걸러내는 필터와도 같습니다. 특히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는 팀원들과의 협력이 더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서로를 도와주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군가 넘어질 것 같으면 옆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 지쳐 갈 때면 잠시 쉬면서 물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 여성들끼리 공유하는 이야기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등산 팀원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나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등산 팀원들과의 관계는 이젠 단순한 등산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 자매 같은 분위기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초반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지만 점점 몸이 따뜻해지고 숨결이 고르러워집니다. 등산은 체력적인 도전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과정은 바로 나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순간 모든 고통이 값진 보상으로 바뀝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작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내 인생을 축소해 놓는 듯합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위치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등산은 나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훈련이자 자성찰의 시간입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등산을 통해 얻은 체력과 정신력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등산을 하면서 배운 끈기와 인내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등산은 나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등산은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해줍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등산은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등산 팀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등산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균형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이 산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산은 나에게 끝없는 영감과 평화를 주는 나만의 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통해 얻은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등산은 나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산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나를 성장시켜줍니다. 앞으로도 나는 산을 오르며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등산은 나에게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면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2: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밥 먹을 줄 아시나요?
3: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2: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3: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2: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3: 아, 재밌는데요?
2: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3: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2: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2: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3: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2: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4: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네, 오늘 함께할 고사성어는 해칠해, 무리군, 갈지, 말마, 해군, 지마, 하이쥔, 칠마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무리 가운데서 다른 말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자,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호는 황제가 구사산에 가서 현자인 대회를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당시 유명한 현자 6명과 함께 떠났습니다. 도중에 양성의 들판을 지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마침 말을 방목하는 목동이 지나가는지라 황제가 불러 세우고는 길을 물었습니다. 얘야, 고사산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목동이 그 위치를 안다고 즉시 대답하니 황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대외란 분이 어디에 사시는지도 아느냐? 목동은 제가 알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기쁜 심정으로 목동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총명하구나. 고사산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대외가 살고 있는 곳도 알고 있구나. 그럼 초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는 알고 있느냐? 이에 목동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초나를 다스리는 일이 매우 복잡하여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거나 남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황제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그런 재능이 없다면 어찌 초나를 태평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단 말이냐? 목동이 황제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나의 하천과 바다를 주유하였고 명산 대천을 찾아가 보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몸이 허약하여 나들이를 하기만 하면 이런저런 병이 생겼습니다. 하여 제가 연세 있는 분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자신이 하려는 일과 자기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언제나 잘 생각해야 한다. 어디에 가든지 태양이 솟아오르면 유람을 시작하고 태양이 지면 휴식을 하거라. 이렇게 하면 몸이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나의 비경들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 네 고민은 훌륭하게 해결될 것이다. 로인의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지금의 저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더 먼 곳을 유람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곳들을 돌아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당신께서 물은 초나를 다스리는 도리 역시 제가 초나를 유람하는 도리와 비슷할 것이니 이를 제외하고 더 많은 도리가 있단 말입니까? 황제는 목동이 하는 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 목동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초나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허나 내가 방금 한 말은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여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구나. 네, 이에 목동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나를 다스림은 제가 말을 방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썽꾸러기 말을 말무리에서 쫓아내면 해결될 것이 아닙니까? 네, 목동의 말을 들은 황제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목동을 대사라고 부르며 다시 길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황제는 목동의 말을 시시각각 잊지 않았고 대업을 이루는 과정에 계속 실천을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한 시대의 명군이자 중화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네, 고사성어 해군 지마는 이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Thank you.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2026년 4월 18일 섬서성 고고연구원과 보게 선진릉원박물관, 보게시 고고연구소가 함께 전개한 진공1호 대묘 부장 거막행 2026년도 고고학 발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진공1호 대묘 거막행의 다섯 번째 고고학 발굴입니다. 이번 발굴은 국가문물국의 심사 비준을 받았으며 발굴 면적은 500평방미터입니다. 진공1호 대묘 부장 거막행은 진공1호 대묘의 부장갱으로 197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부장 거막행 길이는 87.6m, 너비는 20m, 깊이는 14.5m에 달하고 평면은 블록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2003년 국가문물국의 비준을 받아 섬서성 고고연구원이 거막행에 대해 초보적인 발굴을 진행했으며 발굴 깊이는 9m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보호 조치가 부족해 고고 발굴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2021년, 2023년 관계부문은 거막행에 대해 3개 연도의 고고 발굴을 진행했으며 발굴 면적이 2000평방미터에 달하고 발굴 깊이는 2.5 내지 6.5m에 달했습니다. 총 330여 개 도굴이 정리되었으며 금, 동, 옥, 골질 기물, 그리고 대량의 동물뼈, 소량의 인골, 철피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당면까지 총 600여 점의 다양한 기물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금기는 20여 점으로 호랑이, 방포, 밧줄 매듭, 잎새, 수리바퀴 장식, 금새, 관 모양의 장식 등이 있습니다. 진공1호 대묘 거막행은 진나라 거마제도와 거마구조, 장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실물 자료를 제공해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거막행 고고학 발굴 지역은 박물관에 개방된 관람 장소로 관객들은 참관을 통해 고고학 작업에 대해 더 많이 료해하고 고고학에 대한 민중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대중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내외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32부 현대중앙은행 제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악양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안유성 지질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수상자 명단에서 성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왕경찰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32부 현대중앙은행 제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포치입니다. 현대중앙은행 제도란 중앙은행이 화폐가치의 안정, 충분한 취업, 금융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등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계 실시하는 현대화 화폐정책체제, 금융기반시설서비스체계, 시스템적 금융위험예방통제체계와 국제금융조율협력관리기제의 통합을 말합니다. 현대중앙은행제도 건설의 의의, 내용과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 중요한 개혁을 실천하는 데 유리합니다. 첫째, 신시대의 현대금융체계를 구축하는 데서의 중요한 임무는 현대중앙은행제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대중앙은행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현대국가거시경제의 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대신용화폐체계 하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잘 관리하기만 한다면 자원배치에서 화폐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휘시킬 수 있으며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화폐의 초과 발행으로 인해 통화 팽창이나 자산 거품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용 수축이 발생하거나 지어는 경제 금융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하여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질적인 성장 단계로의 전환을 실현했으며 발전 방식을 전환시키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관건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중요한 버팀목으로 경제 전환 및 고도화를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통화 팽창 또는 통화 긴축 및 시스템적 금융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국제금융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제도는 정세와 실천의 변화에 근거하여 정부 자금 조달, 화폐 관리로부터 시작해 점차 화폐와 금리 조절을 통해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거나 충분한 취업에 중시를 돌리거나 금융안정과 국제조율 및 협력에 주목하는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조절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보강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을 배경으로 한 우리는 중국의 국정에 입각하여 현대중앙은행 제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중앙은행 제도의 발전 추세와 경제금융정세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현대금융정책체계의 서비스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첫째로, 현대통화정책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통화정책은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을 선차적인 목표로 삼되 충분한 취업에 더욱 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시장화 방식으로 은행체계의 화폐 창조 행위에 대한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자산 대차 대조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해야 하며 독립적인 중앙은행 재무예산 관리 제도를 실행하여 재정 적자의 화폐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금융 기반 시설은 중앙은행이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금융업종 통합체계, 돈세탁 방지 및 금융시장 등록과 위탁관리, 청산과 결제, 지불, 신용조회 등 금융기반시설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통해 경내외 각종 금융기반시설의 상호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스템적 금융위험 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사전, 사중, 사후의 전 과정에서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예방통제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해야 합니다.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완비하여 금융감독관리조율기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중대한 금융위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숙히 추궁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넷째로, 국제금융조율협력관리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제통화체계 및 금융감독관리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의 쌍방향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현대중앙은행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중대한 임무입니다. 첫째로, 통화 공급 조정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은행 화폐 창조 예설의 유동성, 자본과 금리를 제약하는 중앙은행 조절 장기 효과 기제를 보완함으로써 통화 공급량과 사회 용자 규모의 성장률이 잠재적인 산출을 반영하는 국내 총생산의 명목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대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화정책 실행의 법칙성과 투명도를 강화하고 제도화된 통화정책 소통기제를 구축해 시장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체제와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교차 주기 정책을 잘 설계하여 현대화된 통화 관리로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경려가 따르는 기제를 도입하고 구조성 통화 정책 수단을 혁신하며 금융기구와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국민 경제의 중점 분야와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고 금융이 실물 경제에 전달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현대 금융기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에 따라 고도의 적응성, 경쟁력, 포괄성을 띈 현대 금융기구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회사 지배구조 강화를 핵심으로 국유 상업은행 개혁을 심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야 합니다. 중소은행과 농촌신용합작사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여 각종 은행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은행체계와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정책성 금융을 개혁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넷째로, 금융의 쌍방향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금융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데 참여하고 국제금융규칙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원화되고 안정적인 국제통화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금융위험 예방, 조기경보, 대처, 문책제도와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금융안전을 수호하여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중앙은행 제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위대한 당.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악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49번째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악양입니다. 명산과 유명한 하천, 건물, 문장, 명의를 한 몸에 아는 악양은 내외의 이름이 자잔 악양루와 푸른 물이 찰랑이는 동정호, 푸른 군산이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자랑합니다. 옛적의 파릉, 악두라 불린 악양은 호남의 동북부에 위치했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악양의 지세는 동정호를 따라 계단식으로 낮아지며 동쪽은 구릉이고 서쪽은 벌판입니다. 2500여 년의 유관료 역사를 자랑하는 악양은 이로부터 호북의 가문이라 불렀습니다. 상나라 때 악양은 고대 중국의 한 부족인 상묘의 집거지였고 춘추 시기에는 조나라에 속했습니다. 주나라 때인 기원전 505년 성을 쌓기 시작해 현재 악양성의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동종호, 남호, 파초호, 동풍호, 송양호 등 165개의 호수와 장강, 신장하, 상강, 명다강 등 265갈래의 하천을 거느린 악양은 물길이 얼기설기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북쪽으로 장강과 연결된 동정호는 중국 제2의 담수호로 800리 동정이라 불립니다. 호수 밖에 호수가 있고 호수 속에 섬이 있는 동정호는 가까이에서 보나 멀리에서 보나 주나 추동 1년 4계절 모두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소상 8경 중 가을 호수의 달 밝은 평호 추월과 더러우는 옷을 말하는 원포기범, 백사장에 내린 기록이 경관인 평사라간, 오촌에 빚긴 옥양을 말하는 오촌속조 등 네 가지 경관이 모두 동정호의 명물입니다. 동정호는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문 경관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호수의 기슭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푸른 녹음 속에서 눈부신 금빛을 뿌리는 고건물 악양루가 바로 그 대표입니다. 악양성 서북쪽의 언덕에 세워진 뒤에 악양성을 두고 동정호를 내려다보는 악양루는 강서남창의 등왕가, 호북무창의 황항루와 함께 강남의 3대 명루라 불립니다. 동정호를 굽어보고 저 멀리 군산을 바라보며 북쪽으로 무산과 연결된 악양루는 예로부터 동정은 이 세상에서 첫째 가는 물이고 악양은 이 세상에서 첫째 가는 루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악양루는 원래 삼국시기 오나라 장군 노숙의 열병대라고 전해집니다. 그 뒤에 적군을 감시하는 초소가 되었다가 당나라 때 악양루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나라 시인들은 리백과 두보, 맹호연, 한유, 류우소, 백거이, 리상은, 북송 시기의 문인들인 구양수, 황정견, 남송 시기 학자들인 장효상, 류교 등이 모두 악양루에 올라 경치를 감상했으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1044년 동자경이 악양루를 개축하고 절친이자 유명한 문학가인 범중음을 초청해 악양루기를 쓰게 했습니다. 이 문장에 나오는 먼저 천하의 관심을 걱정하고

후에 천하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봉중엄의 명언으로 인해 악양루는 더욱 세상에 명성을 날렸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 세상이 변하고 상전이 백해가 되어도 악양루는 시종 변함없이 그 자리에 오뚝 솟아 있습니다. 또 내기둥 3층, 건뜩 들린 지붕, 순 원목 등의 특징을 지닌 악양루의 건축 예술은 완벽하고 훌륭합니다. 지붕에는 모두 노란색의 기와를 얹었는데 날아갈 듯 들린 내기둥은 룡과 봉황으로 장식해 멀리에서 악양루를 바라보면 마치 머리를 높이 쳐들고 꼬리를 치켜든 룡과 봉황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듯합니다. 3층으로 된 지붕 중 3층의 지붕은 고대 장군의 토구와 흡사합니다. 이런 모양의 지붕은 중국의 고대 건물에서 아주 보기 드뭅니다. 또 쇠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악양루는 료학과 미학, 건축학, 공법학 등 분야의 놀라운 성과와 중국 고어 건물의 독특한 품격을 잘 보여줍니다. 악양루에 올라 저 멀리 바라보면 동종호의 은빛 물결에 하얀 톱배가 점점 수를 놓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푸른 파도 설레는 동종호 수면에 작은 섬 하나가 보일 듯 말 듯한데 그 섬이 바로 곤산입니다. 동종호의 무를 사이두고 악양루와 마주하며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하는 곤산은 일명 상산이나 동종산이라고도 하는데 크고 작은 72개의 산 봉우리로 구성되었습니다. 당나라 신 료우석은 하늘과 호수 상해의 푸른색이 어우러져 온통 한 가지 푸른 빛으로 끝없이 펼쳐진 동종호를 하얀 언쟁반에 비유하고 수려한 곤산은 그 언쟁반에 담긴 총라에 비유했습니다. 곤산은 작지만 산의 명승고죽이 즐비하고 산에 깃든 신화와 전설은 더욱 많습니다. 상고시대의 동종호에는 솜이 없어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을 때면 어디 기댈 곳이 없는 배들이 늘 파도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동종호에서 살던 72명의 소라 처녀가 인간을 동정해 아픔을 참고 각자 껍데기를 벗어 작은 섬으로 만든 다음 그 섬들을 하나로 모아 군산을 형성했으며 오늘날 군산의 72봉은 바로 72명의 소라 처녀가 변한 것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군산의 동정산이라는 명칭에는 이런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산의 하단에 100칸의 금당이 있고 그 방에 옥녀가 살아 상시로 금속 사죽을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산중에까지 울린다는 전설입니다. 후에 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내용이 이곳에 묻혔고 그 뒤 초나라 신 구론이 고가에서 그녀들을 상군과 상부인이라고 부르면서 군산 혹은 상산이라 개칭했다는 전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설은 아름다운 군산에 더 깊은 함의를 부여합니다.

0: 것으로 선택했으며 그로부터 밤낮으로 소리치며 동종호에 흘러드는 명라강은 비장한 여웅의 기계를 싣고 흘렀습니다. 애국신 구른을 기리기 위해 오늘날 용라시에는 굴짝사가 세워져 있으며 중국의 4대 정통 명절 중의 하나인 단호의 전설도 바로 이 명라강에서 교훈합니다. 시송이라 불린 당나라 신토보는 로후의 사천에서 배를 타고 동종호를 거쳐 이곳 악주에 이르러 아픈 몸을 끌고 굴짜사를 참배했으며 악양루에 올라 그 유명한 등악양루를 썼습니다. 한자로 단 40글자뿐인 이 시에서 두번은 동종호와 악양루의 웅장함도 보여주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오국우민의 심경도 드러내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 밖에도 악양이는 삼국시기 오나라 장군인 노숙의 무덤과 동한대의 유명한 장군인 주요의 아내이자 당대 민우였던 소교의 무덤도 있습니다. 노숙묘는 악양루에서 동쪽으로 500m 거리에 있는데 지금도 봉분이 봉긋하고 무덤 앞에는 오로궁 숙묘라고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노숙은 적벽 전투에서 손권과 료비가 동맹을 결성하게 하고 주요에게 계책을 내서 조조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사후 이곳에 묻힌 소교는 당나라 신 도목과 북송 문인 소동파의 작품에서 수차 언급된 주인공입니다. 그로 인해 주요와 소교의 사랑 이야기는 미담으로 길이 전해지고 명나라 때부터 소교묘를 찾아 글을 남기는 문인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경사로운 로인절.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안유성 지질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유성 합비시 정무구의 백조 호반에 위치한 안유성 문화박물관 내에는 웅장한 기세와 독보적인 설계를 자랑하는 현대화 건물 안유성 지질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가 1급 박물관이며 안유성 자연자원 과학보급 교양의 핵심 진지로서 박물관은 두터운 지질자원과 풍부한 수상품, 첨단적인 전시기술로 지구 45억 년의 진화 서사시를 꿰놓아 안유성 지질 비밀을 해석하고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탐구하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유성 지질 박물관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 지질과학보급 사업의 성장 궤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전신은 1956년에 건설한 안유성 지질광산진열관이고 예터는 핫비시 포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핫비시의 4대 고대 모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질과학연구와 과학보급 수요가 부단히 승격되면서 2008년 신관이 공식 착공되고 2012년에 완공되었으며 2010년 재사진 국가 1급 박물관 명단에 입선되었습니다. 신관의 부지 면적은 약 90무에 달하고 총 건축 면적은 27,187평방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진열 면적이 16,902평방미터에 달해 국내 동류 박물관에서 진열 면적이 가장 큽니다. 박물관은 안유 고생물 화석 박물관, 안유성 고생물 화석 과학연구소의 간판을 동시에 걸고 있습니다. 관내에 수장된 표본은 6만 8천 점이 넘으며 각이한 지질 시기의 고생물 화석, 광물암석, 보석과 옥석, 관상석 등 분야를 포함하고 그 중에는 국내외 보기 드문 희귀품이 적지 않습니다. 수장품은 안유 현지 지질 특색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회남 생물군, 소호 어룡 동물군, 환남 공룡 동물군 등 대표성 화석도 있고 귀주 해양 파충류 동물군, 여서 여라 생물군 등 국내외 유명한 화석 개들도 있으며 안유성 유일한 서군석 수장품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자연조화, 과학발전을 주제로 하고 우주, 지구, 생물, 인류, 자원, 핵심 전시 두선을 둘러싸며 6대 상설 전시청을 알심들여 포치했습니다. 전시청에 들어서면 먼저 무게가 5.7톤에 달하는 천연 수성볼을 볼 수 있습니다. 억만년 지질 자공을 받아 형성된 수성볼은 매우 투명하며 박물관의 지질 명함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켠의 한백옥 부조벽에는 지구 생명 진화의 웅장한 그림을 새겼습니다. 지구청은 지구 생명의 요람을 주제로 공면 LED 동태 지구 모형, 화산 분화 모의 장치, 지각 판상 운동 시연 시스템 등 현대화 진열 설비를 통해 지구 45.7억 년의 진화 과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생명진화청은 한보의 입체적인 생명서사시로 지질 연대를 맥락으로 38억 년 전의 원시 생명부터 캄브리아기 생명의 대폭발까지 해양생물의 상륙, 척추동물의 골기, 공룡의 패권, 포유류의 번영, 그리고 인류의 출현까지 화석 표본과 장면 복원, 멀티미디어 시연을 통해 생명의 진화 과정을 완전하게 보여줬습니다. 공동청은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전시청입니다. 전시청은 공룡의 세계를 주제로 하고 수십 개 공룡 골격 화석을 응집시켜 웅장한 기세를 자랑합니다. 그중 황산 서편의 황산룡 골격은 안유 현지 공룡의 대표로 신장이 근 15m에 달하고 골격이 완전하며 안유 지역 공룡 동물군의 대표성 수장품입니다. 신장이 20여 m에 달한 마문계룡 골격은 매우 긴 목으로 유명하여 중국 공룡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청에는 또 공룡알, 공룡 발자국, 치아 화석 등 소중한 표본이 전시되어 있으며 터치 장치와 공동 소리 모의 장비와 함께 관객들에게 선사시대 거대 짐승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물 암석청은 마치 대자연의 보석고 마냥 아름다운 돌을 주제로 하고 관상석과 보옥석 두 전시구로 나뉘어졌습니다. 전시청에는 령벽석, 태호석, 남아프리카 홍벽옥 등 특이한 모양의 관상석들이 응집되었고 형석, 청금석, 수정, 만호, 비취 등 다채로운 색채의 보옥석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물 결정체는 투명하고 눈이 부시며 관상석들은 디자인의 신비로운 솜씨를 자랑하여 지구 광물의 독특한 매력과 지질의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원환경청은 안위 지질자원 첨부에 입각해 광산자원, 토지자원, 수자원의 개발 활용과 생태환경보호에 주목하고 표본 전시, 데이터와 도표, 교류 체험을 통해 안위 지질자원의 풍부성을 보여주고 자원을 아끼고 가정을 수호하자의 생태 리듬을 전달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경보호의식을 세웠습니다. 6대 상설 전시청 외에 박물관에는 또 4D 과학보급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구 탐험기, 공동제국 등 과학보급 영화로 관중들로 하여금 몰입식 체험 속에서 지질 지식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과학보급 교실은 정기적으로 화석 복구, 광물 표본 제작, 지질 과학보급 강좌 등 행사를 정기적으로 전개해 청소년들이 지질의 신비함을 탐구하고 과학 취미를 육성하는 두 번째 과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60여 년 내 지질 보물 수장, 지학 문명 전승, 과학 지식 보급, 과학 정신 선양의 초심 사명을 줄곧 지켜온 안위성 지질 박물관은 지질 과학 연구의 중요한 기지, 과학 보급 교육의 중요한 플랫폼, 더욱이는 안위 지질 문화를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생명 진화의 비밀을 탐구하는 과학 연구자든 자연과학을 열애하는 청소년이든 문화 체험을 추구하는 일반 관중이든 모두 안위성 지질 박물관에서 지구 이야기를 료해하고 지질 매력을 실감하며 과학의 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천사이니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수상자 명단에서 성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왕경찰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0: 지난 4월 27일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평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명단에는 특수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경찰관입니다. 이는 이번 명단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성명과 얼굴을 밝히지 못하는 수상자입니다. 왕경찰관은 운남성 림창시 광구 마약금지지대 마약단속대대 부대대장입니다. 경찰 생애 19년 내 그는 마약사건 213건을 수사해 해결하고 범죄 용의자 156명을 체포했으며 마약 밀매 조직 11개를 취재하고 각종 마약 13톤을 압수했으며 또 개인 2등공 2번, 3등공 2번, 장료 5번을 받았습니다. 시상대에 여러 번 올랐으나 얼굴을 공개한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일에 적응했습니다. 저만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마약 단속 경찰의 불문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왕 경찰관이 방금 경찰기에 종사할 때였습니다. 한 번 행동에서 그는 마약 중독자의 가정 상황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집은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없었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8살의 딸의 눈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슴 아프게 하는 눈빛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약범을 한 명도 체포하면 가정 하나를 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 그는 처음으로 마약 단속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대원들과 마약범의 몸을 수색할 때 날카로운 비수가 옷을 사이두고 그를 향해 찔러왔습니다. 그는 마약범의 손목을 꼭 잡았고 마약범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2013년 경찰이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할 때 마약범은 운전하며 경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강제 정지당하자 마약범은 권총을 꺼내 결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왕 경찰관은 권총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장탄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최종 경찰은 마약 조직으로부터 필로폰 5.09kg을 노획했습니다. 2020년 6월 그는 대원들과 국외에 도살이는 마약 밀매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5개월 내 감시하고 추적하느라 그는 거의 집에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마약범이 경찰차에 압송되자 그는 그제서야 림치지휘부에서 갓 태어난 아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19년간 감시하고 체포하고 전전하며 추적하고 단서를 깊이 파는 것은 이미 그의 일상으로 됐고 부상당하고 위험에 직면하는 것도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번 체포 행동에서 왕 경찰관은 앞장서서 나섰는데 결사적으로 반항하는 용의자는 물건을 마구 잡고 그를 향해 던졌습니다. 용의자를 제압한 후 왕 경찰관은 자신이 부상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문이 제 뒤에 있고 형제들도 뒤에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됐습니다. 천만 민중들을 수호하려면 가족에게 빚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리해와 포용은 제가 전진하는 가장 큰 힘이자 가장 듬직한 뒷심입니다. 매번 왕 경찰관이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자 가족들은 전혀 묻지 않고 안전 주의해요. 집에는 우리가 있어요. 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어느 분 왕 경찰관은 연 10여일 동안 주둔하고 집에 돌아온 후 소파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아들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다리를 조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을 잡은 아빠는 저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아빠 그림 그렸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그리지 말아야 하고 영혼 숨겨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왕 경찰관은 그 당시 마음이 쓰리고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쓰린 부분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어 온전한 가족 사진조차 없었던 것이고 따뜻한 부분은 나으린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 직업을 리해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의 가장 따뜻한 그리움이고 몸에 걸친 경찰복은 그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욕망 매진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매번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몇 가정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왕 경찰관의 사무실 서랍 속에 놓여진 노란 필기책에는 23명 희생한 전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속표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헛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조국의 소남 변방에는 왕 경찰관처럼 자신을 숨기는 것에 습관된 경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명과 얼굴을 숨긴 채 마약 단속 일선에 생명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이 채 걷지 못한 마약 단속의 길, 우리가 계속하여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버텨야 합니다. 형제들이 헛되게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희생한 전우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경찰 종사 20년 내 왕 경찰관은 마약 단속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사건을 얼마 해결하든 마약을 얼마 로혁하든 더 소중한 것은 완전한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약범이 존재하고 마약이 변경을 넘어오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약 단속인들의 사명이자 가장 정겨운 지킴입니다. 왕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 단속 용들의 이름과 얼굴은 비록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피와 생명으로 맞바꾼 안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원을 은닉한 모든 마약 단속 용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그들이 매번 출동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청산 소곡.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끝곡으로 꽃은 피리라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아 쭈머르근 터군에 보여 오르다사나 나하리가와 궁주기 허탈얼른 대간 대눌술죽제 은냔다라든 부인들 아버지 아버지 배가 아시라 벌슨 최등 아부기기 하트근도 들었어 가르가지 아르분 죽인 복드 떠나 얼좀 바라대지 알리바부부꾼 오슈랴뜨기 이너스나밭 옥든 톨들 극들로 왜 허흘

허이 잠미 호그 띠르슨 하튼 나로다 헨예 부이친 출척스님마 헤른 우후 드흘 부이가란 세헨 암마라 그슈 자 월센 닥터 유혜름 이것 바이름 어버 저 아둠을 그는 같은 헤라디르스는 나사 바가 여름 탓을 후에

쭈 뽁뚝스를 볼랏 볼바레 트루스네 나하리가와 보루스는 헐부 벌은 딩뜸을 그 으름 벌지 딩그드 머륵스 헤름이 꼴은 우드르 희심은

니팔 북을 이스누들인 유헤르미너주 그 서박다하 예묵 북군 두흐르 알든젤르 볼갓 아타든 망으시 아픈 예를갓 아르트 머흔 아무릉 세흔 볼지 아무르세니 불그린 둘레 아가팅을 둘 아픈 다트갓 아따르게 질두르